0: 4.5MHz 흥룡강 조선어 방송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 같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모레가 되면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수입니다. 립수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의 문턱이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찜통같이 무더웠던 여름도 계절의 흐름 속에 서서히 잊혀져가면서 가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은 여름의 막바지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내 고향 푸른 저수지를 감상합시다.

왕청현, 왕청진, 대천천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전협회 사업을 10여 년간 해오면서 전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모든 전민들께서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반퍼보온이란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므로써 낳아서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도리를 말합니다. 영정시의 박준여 씨는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갔지만 박준여 씨의 지극정성으로 지금은 기적처럼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여장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 낚시질이라는 거는 난생 처음인데 이게 정말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한 기둥 여기서 하자. 에이, 야,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1: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 와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기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 놓쳤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한다. 아, 물기요.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어. 제 여기 처음인 모양이구만.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니, 이거 코 긁겠네, 이게 좀. 불리같아! 난 코 걸렸던 모르구만.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이라는 게 와는 빼채질이라는 거야. 아이, 뒤뒤 보니까 별로 강철 같아. 나 강철이 아니야.
3: 아이, 일마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긴. 내 오늘 좀 배우자고 한다,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대단히 낚시로 왔을까?
1: 그래, 여긴 낚시질로서 난 갈라고 왔겠니?
3: 야,
1: 아, 여기다, 여기는, 여기로!
3: 아니, 제도에 미쳐 낚시했던 게 미역 낚시했게 됐어요? 와는 배도 둘째다 싸우게 됐는데.
1: 야, 너는, 그래, 여섯 하나 또 알려드려봐.
3: 아, 네, 언제 이 친구.
1: 하나 소개를 달래.
3: 잠깐만.
1: 줄게.
3: 예,
1: 야, 해봐야.
4: 예.
1: 해봐라.
4: 예.
1: 새끼 뜰 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4: 여기다 낚시질 댕기니?
1: 내 오늘 배우자고 감사합니다.

0: 무서워요. 뭐. 슈떡. 이 왕은 여기다 씻다 뿌려.
1: 슈떡. 아, 내 받아.
2: 아, 이렇게 산다.
0: 슈떡. 없구나. 야,
3: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2: 일단 무슨
3: 이게 한국의 옥수대 세 가지 있는데 예. 이게 케브라 그 다음 안에 버럭 하이카본 그 다음에 제일 뽀단 테플로스타 그러지만 말아 이게 케브라가 하이카고 단 얘기 좋아서 이게 제일 최고다 이게
2: 아 근데 케브라인지 아는 게 이게 값이 얼마 케브라
3: 비싸 제다 요거 한 대 한 천 원씩 한다
2: 무슨 게 천 원?
3: 놀라게 그게 무슨 만화야? 내 지금 일본 전세 해가라 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좀 토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런 거에 그 다음에 고무배 요지간 또 미국 거 3,000원짜리에서 모두 10만 못 들었다 한 8만이나 들었을까? 그래도 그렇다 우리는
2: 8만 원? 8만 원을 집어 하나 사겠다 요 거기에다 주고 요금의 사람들이 다 잡쳐도 한 편지에 잡쳐도 못 잡쳐
3: 얼마나 이 길에서 낚시질 차고에 원래 수주 가야 된단 말 근데 뭐 차, 지금 낚시질 말이야 고기를 먹는 차원에 사는 게 아니란 말
2: 그래
3: 무슨 차원에 사는가
2: 예.
3: 자기 증들 높이는 차원에 산단 말이다
2: 증들
3: 예.
2: 어디다 저만 또 보니까 지금 그 사람 사람들이 몽땅 좀 낚시질 다닐 때다
3: 그렇다
2: 제발
3: 그래서 나도 오늘 주민들은 높이다고
2: 요런 낚시들 나오겠다
3: 그랬니?
2: 야 저자 야 저자
3: 그런데 니 댁에 지금 고기들이 영이 없다
2: 고기들
3: 사람 가린다
2: 사람 가리고
3: 멀긴 해도 예. 니 앞에 여기 와서 덜렁덜렁 올적에 이 예. 밑에 여기 고기들 싹 물이 들어와서 싹 봐서 내마다 봤을 게다 어찌는가 고기들이 쟁골 타고 왔는가 오도발 타고 왔는가 하얀 타고 왔는가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가 지금 국산인가 찐콩가 어? 근데 사자인가 그때기도 쌍촌을 모는 사람인가 쌍강인어인가 그 다음에 영 인물책에 그 영 쌩이 내봐다 본다
2: 영 인물책?
3: 그래 네, 네 인물책에 이렇게 되게?
2: 아니 내 인물 뭐 어째 내 인물 뭐 어째 했단 말인가 내 이름 최도일
3: 뭐냐 그게 그런데 까마들아 니 고기 쇼핑가 좋아?
2: 고기 쇼핑하면 또
3: 하하 이래니까 아이들이
2: 고기 듣는 말이야 얻은 이게 말이야 이 숙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3: 어진가는 주제를 알겠다는 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미끈 무슨 먹으니 옥시 깔고 줘 무슨 두배 깔고 야 날 봐라 봐 봐
2: 이거
3: 우리는 몽땅이 한국에다 대리칸 큰일날에 킹 몽땅이
2: 이걸 오늘 고기 몇 개 잡고 말아라.
3: 아, 마야, 잡겠다. 50근 잡아 뭐라 하겠니, 그죠? 한 30근, 그죠? 잡겠다, 30근. 30근.
2: 30근?
3: 어?
2: 이거, 아, 진짜, 그럼 언제 끓여먹고 나머지
4: 낙 좀 주지.
3: 한말 제마달라. 이렇게 하자. 30근 잡게 되면은,
2: 예.
3: 자, 너 10도지. 10도지 싸우지 말고, 똑딱똑딱.
2: 저도 주지. 자, 잘 먹겠어. 잘 야, 오늘 30근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저 나머지 우리 10도지.
3: 그렇지. 싸우지 말고 이마 또 니 또 남자랑 더 달란 말 하지 말라.
2: 에이.
3: 나 우리 아까는 내가 오늘 갑자기 말 또 잡아올까 봐 겁이 나.
2: 예.
3: 우리는 인사지 그저 뭉개서 꼴뚜가다 만만지다 지금.
2: 만만.
3: 야야야야. 야, 너는 조자리 부인 영자 된다 조기. 응 조기. 야, 요 자리를 요양 차지를 했습니다. 요 자리를 요거 어떤 문제 없지 뭐. 요거. 그렇지. 요거 살짝 이렇게 여기 큰 게 뭐겠다. 우리 여기다 하나.

0: 너야 티다 티다
1: 가자 도착
0: 여기 없습니다. 고기라는 게 있잖습니까? 먹으리루 먹으리 짜서 이거다 먹으리루 이거 허물, 허물하다. 똥때 핫뜬 나눔을 쪼개 구해. 붕어, 그 다음에 숨을, 숨을 쑥 들어가는 이것. 허물, 허물, 핫뜬 구해. 숨을, 숨을 쑥 이거.
1: 뛰어!
0: 나가면 좋았어. 오늘 다 틀어주고. 아, 좀 잡아보자. 자, 흥! 흥! 흥! 여차마다 물기는 것도 나시지냐? 아니다. 여차마다게 물기기 때문에 그건 소라이가 제일 하는 게 낚시꾼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이 물개도 오해는 내심하게 다 기다리는 게 낚시꾼이지. 야, 희라고 마을 바른 데라서 부위에 제일 못하. 난 그래서 지금 대장이 하냐고. 잉어 잡다는 게 지금 잉어로. 그래도 잉어 얘기해.
2: 누나, 쟤도 못 잡을까? 이리 잠깐한테.
0: 야. 니도 뭐 선생으로 아기를 어떻게 하니? 내 아기보다 부위를 잡았으면 어떤? 봤다 이봐. 여건이 잡았다. 여건이. 여건이.
3: 잡았습니다.
0: 그렇다.
3: 야, 제다이. 아, 그래 아직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은가?
0: 야, 저런 부위나 저런 거 잡아 먹으라. 내 지금 잉어를 이런 거 팔뚝살 잡아서 그래줄게. 어, 그래 좀 그래. 어, 그래줄게. 아,
4: 왔다.
0: 그게 내가 지금 내 먼저 쟀다 이랬나?
3: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잡아봤지?
0: 야, 아기로 한 사람 불러 봐주고라 왔네. 야, 이들이 그 문화탈에서 맞아 15근 농량자 잡았던 소문 못 들어?
3: 15근 농량?
0: 야, 정작에 고기 15근 농량이라던 게 크더라. 얼마일까? 이마? 이마 이
2: 애들 멀리 떠있대. 맨날 사람들이 더 많이 잡았다는 사람이 없대.
0: 이마 하세 내 이마 이마라고 잡아서 막 떼서 떼서 나 같이 막 찍겠다가 내가 못 찍게. 야 말 바른 데서 나는 그거부터 지금 부의 큰 개고 잉어 큰 개고 큰 거는 응 매우 있어라.
2: 매우 있어.
0: 매우 있어. 지세냐 보면 민물 거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야, 고개 고기도 맛있고 쫀대 허물어. 야! 내가 저따게 똥짜 어떻게 짜러? 어떻게 나 어찌? 아니, 어찌 다 배우지? 야, 야, 크게 열다섯 글자, 열다섯 글자. 물러, 물러, 물러, 물러. 어, 이 받자.
5: 아버지.
0: 야!
6: 아버지.
0: 자! 야! 그 사람 이 나무 풍을 먹어보기를 가자! 내 장마당에 가서 싸주기 가자! 가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길씨의 리성범 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삼은 후에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해주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칭찬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나비를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산동성 청도시의 김창석 씨는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했습니다. 동년의 꿈이 가득한 고향은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안식처로 되면서 명절 때마다 어쩌다가 고향이 갈 때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에서 항상 고향이 그립고 고향의 형제들이 건강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고향 마을이 변했어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불어와 더위는 말끔히 가셔지면서 사람들의 출퇴근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길 옆에 초록이 풍성한 나무들은 한낮의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시원한 초록을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여창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건강하게 산 시간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운동이나 음식보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운동이나 음식보다도 더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 수명 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독서라고 합니다. 장수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에서도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연구하고 25년간의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숫자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충실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 수명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독서가 노년 건강의 핵심인 치매 발생률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 권, 두 권 읽은 책이 쌓여갈수록 차곡차곡 건강 수명도 쌓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른 책 한 권 펼쳐야겠다 싶지 않으세요? 가끔 독서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몸의 양분까지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여성클럽에 계시는 가족분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면 그래도 매일 내 한 편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이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그것도 독서의 일종이겠죠. 네, 가끔 연세가 드시면 사실 글자를 보는 게 글씨를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는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린 여성클럽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여성클럽을 읽어주는 도서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잡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잡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네, 그 안의 내용을 눈으로 후루룩 이렇게 보면서 거의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래도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거의 다 함께해서 저 또한 뿌듯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정신도 네, 건강하게 네,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수명도 네,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래요. 오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질 높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네,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박서님께서 나를 위해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수면. 둘째, 건강한 음식. 셋째, 운동. 넷째, 독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아, 이런 내용은 두고 마음에 두고, 네, 우리가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죠. 네,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독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저도 가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 가족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매일매일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혹여나 또 이런 독서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여성 클럽에서 네, 한 코너를 내와서 여러분들께 네,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작품뿐만 아니라 또 독서 어느 책의 한 구절도 좋고 한 단락도 좋고 네, 우리한테 다 좋은 그런 영양분이 되니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건의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제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 네, 구절구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삶의 질을 높여가 보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성 클럽에는 금선이님, 그리고 향기님, 태평양보험님, 최소천님, 박정흠님, 최화자님, 최원무님, 박소님, 그리고 쨍아이님, 네,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저는 금방 박소님께서 보내주신 이 네 가지가 다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비결이죠. 맞아요. 향기님도 저도요. 그래요. 수면, 건강한 음식, 운동, 독서.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은 이 네 가지를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향기님께서 좋아요. 김경희님께서도 좋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함께 네, 가끔 시간이 날 때 제가 책 속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낭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나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영웅의 노래입니다. 황금빛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황금빛처럼 반짝반짝하길 바라면서 들려드립니다.

네,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서인지 노래를 듣는 내내 또 흥분이 되네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도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말로 된 4대 명작도 저의 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몇 권 있습니다. 아,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한 권 한 권 읽어가다 보면 또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고 참 좋은 경험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막 설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런 독서의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나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클럽 앞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클럽은 조일남 작가님의 글 나와 책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들려드린 노래 네 듣기 좋아요 하면서 금전이님께서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황영훈 가수의 노래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분을 이어서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민호의 노래입니다. 으라차차.

신나는 곡 한 곡 들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제가 다 설레고 신이 나네요. 저는 예전에 꿈이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재능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항상 이런 로인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신문 한 장을 읽어주고 싶었고, 그런 좋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 좋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서 뭔가 저의 꿈에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사실 방송을 준비도 못했는데 두서없이 진행하다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어제 제가 필사한 내용의 한 단락인데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매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작품, 조일남 작가님의 작품 나와 책을 감상하시면서 또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갈게요.

나와 책 조일남.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가끔 자신을 두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나는 무엇으로 있는 것일까?

긴 시간 세상을 살아왔으니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나 그 가운데서 이거다 생각되는 것이 바로 책이었다. 지금의 애들처럼 학전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내 생애 처음으로 만져본 책은 소학교에 입학해서 받은 교과서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소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쁨과 이제 공부하게 됐구나 하는 사실 확인뿐이었다. 기껏해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필요한 책 정도로만 생각했지 책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하긴 누가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책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진짜로 책에 끌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 3년 후였다. 내가 조선어를 다 익혔을 때 부친이 사놓은 책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부친도 문학 소년 시기를 거쳤는지라 집에 쓴바귀꽃, 홍기보, 삼국연희 등 소설책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 꼭 책을 봐야 한다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책이 그리 좋았을까? 아마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을에서 작은 걸목길을 사이두고 세 남자애가 동시에 한 학교, 한 학급에 입학했다. 누구는 양철아이고 누구는 기화아인데 초가아인 나는 여러모로 짝지어 있었고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책은 안식처였고 오아시스였고 또 다른 세상이었다. 정말이지 책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책 속에 좋은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이야기는 나에게 그 어떤 정신적 탈출구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러나 10살을 금방 넘긴 아이가 똘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같은 장편 소설의 내용을 리해하면 얼마나 리해할 수 있었을까. 그 뒤로 몸도 자라고 읽은 책들이 축적되면서 책 속의 이야기보다 책 속의 인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책인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의 주인공 바벨의 형상은 나를 크게 감동했다.

발동시켰다. 세상은 이러하고 강철은 이렇게 단련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책은 내 인생의 도로 표식 같은 것이 됐다. 지식 청년들의 하향 바람이 크게 불어오자 나도 거기에 떠밀려 광활한 천지로 나갔다. 그 시절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당시 공사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박화 선생한테 제발 제발 사정해 시간이라는 잡지 몇십 권을 빌렸다가 선생이 먼 곳으로 전근하게 돼서야 겨우 돌려드리는 뻔뻔함을 보여줬는가 하면 다들 노름을 하는데 혼자 책을 본다고 동네 젊은이가 내 책을 찢어놓자 욱하는 성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됐는가에서의 바벨의 의지로 대학 입시가 회복된 두 번째 해까지 버티다가 결국 혼자 집채호에 남게 된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말을 돌려 다음에 대학 입시에 도전해 끝내 대학생이란 명찰을 달았다. 대학생활 4년을 마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 없이 책을 만질 수 있는 출판사를 직장으로 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놀라운 일이 바로 책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 교재편집실 소학조에서 내가 한 개 학년을 맡아 조선어문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여러 교육 전문가 편집들이 모여 각 학년별 교수 내용을 규정하는 교수 요강을 만들고 각 학년별 편집들이 거기에 근거해 해당 교과서의 단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다. 조선어문 지식의 점진적 전수와 함께 민족 문화 내용, 도덕 교양 내용, 애국주의 교양 내용까지 모두 학생들의 심리 연령 특성에 맞게 면밀히 배분됐다. 그렇게 초안이 나온 후 반복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교과서가 완성됐다. 그러니 교과서란 완전히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발견은 나에게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얼마 전에 사상해방과 관념갱신의 새로운 사상을 접수한 원인도 있었겠지만 내가 전에 본 책들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서 얻은 깨달음의 영향이 컸다. 그렇지 않은가? 책은 모두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책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 작자의 고민과 생각이 들어있고 작자의 노동이 숨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책에서 말하는 진리 같은 내용도 알고 보면 작자의 관점과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게 하면 바로 진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과 격동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됐는데 문학 창작에는 힘이 붙을 것 같고 책에 대한 평가에는 왠지 자신이 있어 엿본 것이 바로 문학 비평이었다. 조금 얄팍한 생각이었을까? 문학 비평이라고 하면 내 견해와 주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광활한 천지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쭉 30여 년간 나는 전문 문학 비평을 해왔다. 거기에 또 교재 편집이라는 직업이 든든히 받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대신 책은 책대로 원 없이 벌 수 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했고 꼭 문학에 대해 말하고 세상에 대해 말해야 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군들 눈칫밥을 먹지 않으리오만 나는 눈칫밥을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인가.
물론 그동안 계속 그 일에 몰두해 있어 직업병같이 모든 일에 대해 늘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민폐를 끼쳤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즐거운 전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와 책 사이의 관계였다. 전에는 책이 내 삶의 길잡이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도구가 돼버린 것이다.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많은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했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몫으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발언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책과의 반백년이 넘는 인연, 바로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첫 번째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도 책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무기야 잘 있거라가 아니라 무기야 계속 함께 해다오가 내 바람이다. 내 향년이 계속되는 한 제일 감사해야 할 것이 책이 아닐까?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네, 금방 조일남 작가님의 나와 책이란 작품에 이어서 최백호님의 독백 네, 책 듣고 왔는데요. 어떠세요? 네, 우리는 때로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또 때로는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기 위해 또 때로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곤 합니다. 그리우가 무엇이든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뜨끔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필사를 하면서 오히려 독서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책은 읽고 싶은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요. 책만 들면 왠지 모르게 자꾸 잠이 쏟아져서 말이죠. 어쩌죠? 그래서 그런 이런 피탈로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가야 합니다.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채워야 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또 그 필사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매일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즘은 독서도 조금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루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매일 지금 운동도 어찌 보면 거의 네, 견지를 하다 보니까 피부도 왠지 모르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저는 항상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서도 가끔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점점 더 예뻐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매도 그렇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예뻐지다 보면 거울 앞에 더 서고 싶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쁜 옷도 더 입고 싶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왠지 모르게 조금 축 처진 그런 느낌으로 몇 년간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반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일 많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는 우리 여성 클럽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그런 시간들 또 가끔 출퇴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해서 거의 그런 시간이 적지만 예전에는 혼자서 사실 공공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생각해보면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찰나찰나의 순간들도 쌓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독서는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작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잠자리 들기 전 10분의 평안, 그렇게 책은 우리의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책이 좋은 이유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아날로그적 매력, 네, 옛날의 그런 매력을 선물해 주는 것을 저는 뽑고 싶은데요. 책을 만났을 때의 설레임,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가끔 그 김쌤이 추천해 주는 책을 네, 구매할 때 있는데요. 그 택배 받기 전까지 좀 설레이거든요. 표지와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감촉도 좋고요. 책에서 나는 고유한 냄새까지 모두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금 모두 정말 휴대폰만 네, 만지작 하는데요. 가끔은 그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옛날 아날로그적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서 보면 아날로그적 그런 순간을 느끼고 있는 셈이죠. 독서의 가장 큰 매력은 혼자이지만 함께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공감 가죠? 혼자서 책을 읽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받곤 하죠. 책 속에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한 페이지의 이야기가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소천님께서 글이 좋아 귀 기울여 듣는데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독백처럼 울리는 최백호의 노래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 이런 독백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의아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 노래를 들려드릴 때 박소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으세요 하던 그 순간이 전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요. 최소천님도 오늘 최백호 가수의 노래에 뭉클했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또 특유하죠. 내용도 좋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소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글로 표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릴 때 읽었던 수많은 명작과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차곡차곡 읽어두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박소님, 네, 지혜롭게 사시는 박소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낭독을 하다 보면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있었잖아요. 마당에서 엄청나게 교과서를 죽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서 항상 네, 신기해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는 교과서 위주로 저는 낭독을 했는데요. 그 낭독이 오늘의 저를 조금 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소님의 그 멘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성공님께서 조일남 선생님의 좋은 글 나와 책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글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많이 공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참 좋은 글이네요. 독서를 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책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오늘 책에 대한 방송 너무 좋아요. 그래요. 사실 준비가 덜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우리 방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김성공님께서 소학교 1학년 때 십자관 넘긴 후 그냥 앉아 과문을 다 읽고야 일어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소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도 신문을 읽는 애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오늘 좋은 글 내용으로 책은 친근한 친구라는 실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특히 노년에는 치매 예방에도 으뜸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투자가 필요 없이 네, 우리 함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질 높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소님께서 어릴 때 선생님 댁 책장 속에 그 많은 책을 선생님 덕분에 한 권 또 한 권 읽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책 한 권 건네받아 안을 때마다 늘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좀

님께서 아버지가 소학교 교장이셨는데 맞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죠. 학교 공장이 잘 돼서 그림책을 한 마디씩 사들여 올 때면 저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책을 즐겨보는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보려고 하는 네 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호응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옥화님 오랜만에 네,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빨리 흐르죠.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힘을 준다고 흐르는 물을 잡을 수는 없듯이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어휘력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의 숨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 중의 한 단락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무 큰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돈독해집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비결은 바로 적당한 관심과 여유입니다. 관심을 주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관계의 시작은 종종 함께 한다는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오래가는 비결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너는 모임을 즐기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해. 이런 사이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채우는 색이라고 보면 싸움의 원인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너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 너의 버릇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관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여유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멜로디에 힘을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까요? 네, 오늘은 박성우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요즘 나는 노래 교실에서 그대 함께 가는 길이란 노래를 배웠다. 그 중에 가사 한 구절이 메말라가는 내 마음을 적적히 적셔주고 있다.

이제 가는 이 길 꽃길만 걸어보아요. 그대 함께 가는 길에 꽃비만 내릴 테니까.

꽃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다. 그 누군들 꽃길을 걸어보고 싶지 않으랴. 꽃길의 의미는 깊고 그 범주는 넓다. 꽃길을 걸으려면 그 전에 먼저 분투와 노력을 해야 되고 고통이나 고생도 겪어내야 한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차려지는 꽃길은 없다. 행복 또한 스스로 노력해야 만끽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꽃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저 무작정 앞만 향해 달려갔던 것 같다. 개미 채바퀴 돌 듯 바쁘게만 돌아치는 세상살이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런인 생활에서는 좀 더 밝은 삶을 지향하며 꺾기를 걸어가려는 마음이 굴뚝 같다. 느린 속도로 풍경 보듯이 자신의 취미를 즐기노라면 이런 생활이 바로 꽃길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노래를 배워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학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준다. 가끔씩은 함께 술 한잔 기울이기도 하고 재미나는 행사도 진행하며 즐겁게 보낸다. 그렇게 모두가 잘 따르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선생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꽃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한다. 노래교실 반장과 회계도 자원봉사자로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꽃길을 걷는 시기라고 미소를 머금는다. 반장은 언제나 노래교실에 일찍 와서 정소다하고 수업이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처리를 맡아 한다. 그리고 회계는 항상 부근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커피도 타주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한다. 노래교실에 오는 학생 중에는 연세가 지긋한 로부부도 있다. 올 때마다 서로 존경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줘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 어느 날 러 선생께서 나한테 그가 평소에 적은 일기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는 르봉봉사회 회장으로서의 나날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의 지나온 삶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듯 했다. 그러면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꽃길이라고 했다.

노래 교실에서 친하게 된 한 친구는 인상도 좋고 말씨도 부드러웠다. 런인 생활에 접어든 지도 익숙하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 어전에는 자신이 즐기는 노래 교실에 오고 오후에는 어김없이 아내를 동무해 사교물을 배운다. 부부가 서로서로 맞춰가며 행복을 수놓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걷는 꽃길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꽃길은 갈래갈래 많고도 많다. 누구나 자신만이 걷고자 하는 꽃길이 있다. 허나 그 아무리 신탄한 꽃길이라도 웅덩이가 있기 마련이고 매끄럽게 다져진 길이라도 장애물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 꽃길의 굽이굽이마다 믿음, 사랑, 조화, 양보, 배려, 관심, 용서 등이 승대게 하면 절대 쉽다.

꽃길을 잘 걸으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마음가짐이 좋아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꽃길 또한 더 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꽃길이 펼쳐진다. 나 역시 자신 앞에 펼쳐진 꽃길을 유감 없이 걸어가려고 오늘도 신들매를 저이고 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호님의 작품 꺾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펼쳐본 책장 속엔 때로는 웃음을 선사하는 모험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감동도 있었을 겁니다. 이 책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작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고 힘내세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뉴스입니다. 2026 기업인 태양돈 연례회의가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각계 엘리트와 원사, 전문가들이 얼음의 도시 할빈에 모여 산업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주포럼 기소연설 부분에서 전문가와 학자, 기업 대표들은 흥룡강의 자원 우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경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성과를 핵심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흥룡강 산업발전, 소비, 산업사슬, 디지털 전환 등 주제에 대해 조언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사객 대화는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실물 경제 고도화 전환 등 다차원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2026 기업인 태양도 연례회의에서 모든 참석자가 고민한 핵심 주제는 흥룡강의 자원 잠재력을 더욱 발굴해 산업 발전에 연결시키는 방안입니다. 흥룡강의 발전 잠재력을 입체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제1회 전국 정유재 유통업계 지능 디지털 발전 포럼, 신기술 신서비스 신소비 싱크탱크 포럼, 흑화 대북 개방 특별 홍보 설명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광활한 발전 공간이 앞으로의 협력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6 기업가 태양돈 연례회의 분회의인 특색 문화관광과 신소비 혁신 발전 포럼이 일전 태양도 화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15차 5기는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 계획 배치에 따라 유명 전문가와 학자, 중앙 국유기업 관련 분야 책임자, 민영 기업가 및 신소비 분야의 대표를 초청해 문화관광 소비 신업태를 함께 탐구하고 혁신 경험을 공유하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공동 모색했습니다. 발표 부분에서는 얼빈으로 가자, 할빈 문화관광 해민카드 첫 발매식, 할빈 항일연군 홍색 문화유전자 지도 온라인 출시, 신화망 중국 소비명품 칼럼 온라인 출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또한 문화관광 추천 부분을 마련해 상지시, 할빈시 도외구, 북대왕 건삼강, 포세이돈 리조트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홍보한 뒤 강서서금, 복근평담, 산서습현 등지에서 지역 간 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역은 홍색수학, 설경휴가, 흑토지농경, 량만의 섬, 배산업 농촌 문화관광 등 차별화된 자원을 각각 전시하고 핵심 문화관광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해 남북 문화관광 로선 연동, 관광객 상호 유치, 업태 상호 보완을 추진했습니다. 2026 기업가 태양돈 연례회의 휴머노이드 로봇 및 체화 지능 산업 발전과 응용 시나리오 혁신 포럼이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및 체화 지능 전반 산업 사슬에 정부, 산업, 학계, 연구, 응용, 자본 등 각계 대표들이 모여 기술 혁신, 실제 현장 적용, 생태계 구축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산업 육성 실행 과제도 추진됐으며 할빈의 독특한 산업 자산을 활용해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동북 지역의 전면적 부흥에 과학기술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제 연설 세션에서는 상해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인큐베이터, 유니트리 테크놀로지 등 기업 대표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전역 시나리오 인큐베이션, 단말, 엣지, 클라우드 협력 제품, 산업용 지능형 순찰 점검, 위험 화학물질 특수 작업, 세계 모델 현장 적용 등을 주제로 산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상업화와 지속 가능한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할빈 신구 스마트 로봇 산업에 대한 특별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 로봇 단지의 기반 시설, 다중 구역 정책 혜택, 전주기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체계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전국 산업사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협력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제4회 중로 쇼폼 비디오 및 미니 드라마 대회 가동식이 열전 모스크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로 인문협력위원회 미디어 협력분과위원회 제19차 회의의 프레임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청국 하표 부국장과 러시아 디지털 발전통신 및 매스컴부 체르코소바 차관이 함께 대회의 막을 열었고 흥룡강성 라디오 텔레비전 관리국 장광대 국장이 대회에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도 양국 주관 부처의 지원 아래 흥룡강성 라디오 텔레비전 관리국, 흥룡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SPP-TV, 러시아 항공통신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대회는 지난 중도 쇼폰 비디오 대회를 기반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미니 드라마 트랙을 신설함으로써 창작의 폭과 교류의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대회는 중도 교육의 해라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설린 우호, 문화 교류, 기술 교류의 촉진을 취지로 삼아 양국 창작자들의 우수 작품을 공모함으로써 중도 미디어 및 인문 분야의 실무 협력을 더욱 심화할 계획입니다. 열전 흥룡강성 최초의 본토 배드민턴용 셔틀콕 브랜드인 안홍이 부간시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안홍 브랜드 셔틀콕의 원료는 부간 현지의 우수한 거위 깃털을 선택해 사용합니다. 부간 한랭지대 거위 깃털은 내성이 충분하고 깃대가 두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가공해 생산한 셔틀콕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행 성능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이전에는 부간의 우수한 거위 깃털이 대부분 남방으로 운반되어 가공됐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현대화 생산 라인과 가공 공정을 도입해 현지 셔틀콕 브랜드를 만들어 흥룡강성의 고급 셔틀콕 자체 생산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재 안홍 브랜드는 배드민턴 국제대회용 셔틀콕 기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인지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28회 중국 로봇 및 인공지능 대회 결선 할빈 경기구 대회가 최근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76개 대학의 1,300여 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혁신 부문, 응용 부문, 경기 부문, 도전 부문 4대 주제의 트랙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들은 산업 현장의 실제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 농업, 자율주행 등 분야를 중점으로 기술적 난제 돌파에 나섰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대회는 수많은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6번째 시간입니다. 공강자는 당장 마을을 떠나 달아나고 싶었으나 가족을 마을에서 데려내갈 방법이 없었다. 외놈들과 옥진이 그가 달아났다는 것을 아는 날에는 반드시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공강자는 주저하며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수연이는 사태가 매우 험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놈들은 마을을 봉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학교 안에 가두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옥진이가 마을에 있는 것이었다. 옥진은 마을의 간부와 항일 가족, 영예 군인들을 모조리 고발하고 해칠 것이다. 수연이는 공강자의

에게 서둘러 부대를 떠나지 말고 방도를 찾아 옥진을 없애치우라고 하였다. 그래야만 닥쳐올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이다. 공강자는 처음엔 얼마간 주저하였다. 일이 잘못되면 송곳으로 제 눈 찌르는 격이 될까 봐 두려워하였다. 어머니와 수연이는 그를 설복하였다. 공강자는 일만 잘하면 정부에서 평가까지 해준다는 고무 격려를 받고 동시에 옥진을 곁에 두면 자신에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응에 나섰다. 세 사람이 방도를 찾아낸 후 공강자는 자신만만해서 돌아갔다. 공강자가 떠나간 후 오래지 않아서 어머니 네 식구도 놈들에게 잡혀 학교 뜰 안에 끌려갔다.

0: 옥지는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안에 든 물건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천과 옷까지 번쩍거리는 금은 장식품들을 눈이 황홀해서 들여다보며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갑자기 밖에서 은기척 소리가 나자 그는 얼른 상자를 덮었다. 공강자인 것을 보자 누렇게 바싹 마른 눈꺼풀을 흩뜨며 말했다.
1: 아직도 내가 있는 줄을 알아요. 집에 오기 바쁘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그 못난 옆에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구만요. 다시는 대문 안에 들어서지도 말라요.
0: 건강자는 속으로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입에는 웃음을 지었다.
2: 아이고, 난 공부에 빠져 몸 뺄 새도 없었어. 자자자, 당신이 모두 어떤 것들을 빼앗아 왔는지 나도 좀 보겨.
1: 빼앗았다고? 나는 입만 놀리고 그 녀석들이 뛰어다니며 가져온 거예요. 썩 비켜요. 내 거 못 다쳐.
0: 옥진이는 어깨가 으쓱하여 오만하게 말을 이었다.
1: 마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돌아왔다던데요. 나는 당신이 돌아오면 같이 가서 수연이 집 식구들을 찾아보려고 기다리던 참이에요. 가자요.
0: 건강자는 손에 땀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도 없이 말했다.
2: 당신이? 내가 벌써 잡아두었어.
1: 어디에? 어서 같이 가자요. 이번에야 내 손 안에 들어왔구나.
0: 옥지는 기뻐 날뛰며 당장 가려고 서둘렀다. 공강자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그는 황급히 옥진이 앞을 가로막고 웃으며 말렸다.
2: 아니, 뭐가 급해서 그래? 어? 몽땅 꽁꽁 묶어서 학교에 가다 넣었어. 네댓 명이 지키는데 달아나라고? 내일 당신 생각대로 철회하면 되잖소.
1: 그들은 오늘 밤에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먼저 내 손으로 실컷 때려줄 테야. 그들의 공산당 에미나이 팔로그네비가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내 두고 볼 테예요.
0: 공강자는 너무나도 조급하여 온몸에 비지땀이 내배였다. 그는 급히 희죽거리며 옥진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2: 당신이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어. 요즘은 당신과 같이 놀지도 못했는데 우리 둘이...
1: 때리겠어요. 생각 같은 게...
0: 그는 공강자의 얼굴을 찰싹 때리며 방탕하게 기득거렸다.
1: 또 나를 못 살겠구만요. 내가 그래도 당신 옆은 애보다야 낫죠?
2: 그럼.
0: 공강자는 옥진이를 방구들에 쓰러뜨렸다. 옥진이는 공강자의 목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공강자가 어깨 밑에 손을 놓고 간지르자 그는 깔깔 웃어대며 방구들에서 대굴대굴 구울었다.

0: 옥지는 실컷 장난치고 나서 아편을 뻑뻑 피웠다. 그는 아편을 피울수록 인이 올라 좀처럼 자려고 하지 않았다. 금강자는 너무나도 조급하여 뜨거운 가마 위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였다.
1: 날이 곧 밝아 온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만두자. 구태여, 팔로금간부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위험한 짓을 할 택이 무엇인가? 그만. 이전처럼 그럭저럭 그날그날을 보내고 말아야지.
0: 요리조리 동요하고 기회를 타서 리듬만 보려는 그의 본성이 되살아나 머리를 쳐들었다.
1: 에이, 하지마. 그러면 또다시 거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회놈들이 끝장날 날은 멀지 않았다.
0: 그는 이번 토벌에 외놈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팔로군이 서쪽에서 수많은 거점들을 없애치웠다고 한다. 괴뢰군들도 적지 않게 달아났고 토벌 나온 외놈들도 당황해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대로 눌러있다가 팔로군에게 잡히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면 후회의 막급일 것이다. 거점으로 돌아가서 악당놈들과 같이 있으면 온종일 모욕이나 받았지 제 여편님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놈들이 무슨 사람들인가. 그야말로 승냥이의 세상이다. 이리떼와 같이 있으니 잡혀먹힐 위험이 수시로 다가오고 정당에는 죽음으로 끝장보리란 것도 뻔한 일이다. 거듭거듭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던 군강자는 집과 목숨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우세를 차지하여 용감한 행동으로 넘어갔다. 군강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옥진을 힐끗 곁눈질해 보고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2: 아, 왜 이래요? 또 나를 시끄럽게 굴려고?
1: 나도 한 모금 빨자고.
0: 건강자는 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대뜸 그의 배를 가로타고 앉았다. 그는 두 다리로 옥진의 몸을 힘껏 조이며 꽃베개를 끌어당겨 그의 낯을 짓눌렀다. 옥진은 그가 장난하는 줄로만 여기고 기득거리며 발버둥 쳤다.
2: 왜 이래요?
0: 건강자는 힘껏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옥진은 숨이 막혀 두 손을 허우적거리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발버둥 쳤다. 건강자가 급한 나머지 손을 늦추자 옥진이는 꽥꽥 소리쳤다. 건강자는 불이 나게 두 손으로 옥진의 목을 조였다. 옥진은 차차 발도 버둥거리지 못하고 손은 맥없이 구들바닥에 내려졌다. 몸은 차차 가다들고 얼굴색은 돼지간처럼 변하고 혀를 길게 빼물었다. 눈을 흩뜨더니 숨이 끊어졌다. 건강자는 옥진의 무서운 꼴을 보며 김빠진 공처럼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거리에서 들려오는 발자취 소리를 듣자 곧 긴장해졌다. 그는 옥진이 채 죽지 않을까 봐 그의 띠를 풀어서 그 누르무리하고 가는 목을 한참 졸랐다.

빨리 이불로 시체를 돌돌 말아서 실옹 위에 올려놓았다. 공강자는 앉아서 긴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구슬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 일어난 무서운 경련은 점점 사라지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때 창문으로 소광이 스며들며 날이 밝기 시작했다.

덕강이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대원 열 서너 명을 데리고 산판을 떠돌며 기회를 찾아 놈들을 족쳤다. 그들은 여러 날째 나다른 구경도 못했다. 목이 마르면 눈 얼음을 삼키고 배가

0: 10명이나 나왔군. 그 10명이 다 출전하는 날에는 대결전이 일어나겠는걸? 어?
1: 그의 말에 모두가 왁자그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귀리 군복을 입은 그 대원이 만국고의 누대기 소못을 가리키며 놀려주었다.
2: 도모는 꽃은혜가 되고서도 다른 사람을 웃는구만. 우리가 연극을 논다면 분장 안 해도 되겠어. 내가 바로 괴력운 역을 한단 말이야.
1: 우스개를 주고받던 그들은 문득 인기척 소리를 듣고 재빨리 매복하였다. 한 령감이 산 밑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 쫓기오는 듯 당황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덕강기가 일어서며 엄하게 따졌다.
3: 못하는 사람이요!
1: 로이는 열대 명의 청맨 사람들을 보자 그만 왓들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며 땅에 풀썩 주저앉았다.
3: 할아버지, 우리는 팔로건 유격대입니다. 두려워 말아요.
1: 덕강이는 급히 걸음을 옮겨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대원들도 모여들었다.
4: 팔로군, 아유, 어서 사람을 살려줘. 몽땅 끝났다.
1: 로이는 말하며 엉엉 울었다. 로이는 방금 산 동쪽에 있는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마을 형편을 이야기하였다. 마을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놈들에게 붙잡혔다. 놈들은 남자들을 먼저 끌어가고 젊은 여자 백여 명을 큰 절간에다 가두어 놓았다. 외놈들은 마을에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에 여자들을 거점으로 끌어다가 배에 태워 제놈들 나라에 실어 간다는 것이었다. 로이는 계속 울었다. 그들 늙은 량주의 외동딸도 그 속에 있었다. 로인의 말을 들은 대원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총을 탁탁 치며 당장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고 나섰다. 덕강이는 늙은이를 위안하였다.
3: 할아버지,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방법을 짜내요. 그들을 구원해내겠어요.
4: 그러면야 정말 하느님이 보살펴주는 셈이지.
1: 로이는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차 실망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근심스레 말했다.
4: 저 자네들 이 몇 사람으로는 어린도 없을 거다. 외놈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데 몽땅 대포 기관총이고 또 기마대까지.
3: 마음 놓으십시오, 할아버지.
1: 덕강이는 그를 안심시키고 나서 또 물었다.
3: 우리는 그놈들보다 훨씬 적어도 놈들을 때려눕힐 방법이 있거든요. 할아버지, 마을의 형편을 죄다 알려주세요.

덕강이는 늙은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럿과 인원하였다. 그들은 해가 곧 서산에 기우는 것을 보고 인차 행동을 시작하였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차가운 별빛이 구름장 사이로 반짝거린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그러나 마을이 가까워 올수록 떠들썩한 소리가 조잡하게 들려왔다. 한산한 밤의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말의 울부짖음 소리에 머리칼이 쭈뼛이 서고 소름이 오싹 끼쳤다.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너무 소량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구름이 낮춰 들여

0: 드라마 숨바귀꽃 8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 같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모레가 되면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추입니다. 립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의 문턱이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찜통같이 무더웠던 여름도 계절의 흐름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면서 가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마당은 여름의 막바지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흥겨운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내 고향 푸른 저수지를 감상합시다.

왕창현, 왕창진, 대천천에 거주하는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금순 씨는 전협회 사업을 10여 년간 해오면서 전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모든 전민들께서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반퍼보온이란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므로써 낳아서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도리를 말합니다. 영정시의 박준여 씨는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갔지만 박준여 씨의 지극정성으로 지금은 기적처럼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면서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여장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 낚시집이란 거는 난생 처음인데 이게 정말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한 기둥이 여기서 하자. 에이, 에이, 야,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1: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 와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게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 놓쳤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한다. 아, 물기요.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다. 제, 여기 처음인 모양이구만.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 이거 코 긁겠네, 이게 정말. 난 코 걸려도 모르고.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하기 와는 빼채질하기. 아이, 뒤뒤 보니까 배는 강철 같다. 강철이 아야. 아이,
3: 일로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긴. 내 오늘 좀 배우자고. 자,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대단히 낚시로 왔을까?
1: 그래, 여기 낚시질로 돼. 난 갈라고 할게.
3: 죄도에 미쳐 낚시장 게 되어 낚시게 되겠어요? 와는 배를 둘째다 싸우게 되겠어요?
1: 야, 너는 그래 여섯 하나 또 알려드려봐.
3: 아, 내 언제 이 친구
1: 하나 소개를 달래?
3: 잠깐만
1: 줄게.
3: 예.
1: 야, 해봐야.
4: 예.
1: 해봐라.
4: 예.
1: 새끼 때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3: 낚시집 봤자!
4: 오, 알아!
3: 자!
4: 오늘 우리는 설렁을 이렇게 다 준비를 갔다.
1: 또! 아, 오다! 이거 준비라! 빨리!
4: 빨리!
1: 야, 무슨 거야? 뭐. 슈, 또! 이 왕은 여기다 씻다 뿌려! 슈,
4: 이리
1: 내 받아!
4: 이렇게 산다!
1: 슈, 또! 좋구나! 이게 한국의 개불화라는 게다.
3: 무슨 난리란가? 아이, 이게 죄도 쌍손이야, 이것도.
1: 야, 쌍손이라.
3: 일단 무슨.
1: 이게 한국의 옥수대 세 가지 있는데.
3: 예.
1: 이게 개불화. 그 다음에 버럭, 하이카본. 그 다음에 제일 꼬다는 저 개불로스다. 그러지만 말아, 이게. 개불화가 하이카고 단 얘기 좋아서. 이게 제일 최고다, 이게.
3: 아, 근데 개불화인지 아는 게. 이게 값이 얼마야?
4: 개불화.
1: 비자 제다. 요거 한 대 한 천 원씩 한다.
3: 무슨 게 천 원?
1: 응.
3: 이야, 이게 30원짜리. 이야, 돈도 있나?
1: 야, 놀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지금 일본 전세 해가라 하고,
3: 네.
1: 그 다음에 한국 좀 토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런 거에, 그 다음에 고무배, 요 시간 또 미국 거 3천 원짜리 해서. 모두 심하게 못 들었다. 한 8마이나 들었을까? 그래, 그렇다, 우리는.
2: 요. 아, 그리고 뭐다 8만 원 가지고 우리 고객이 다 주고 요금에 사람들이 다 잡혀도 한 팩트에 잡혀도 못 잡혀. 8만
1: 원. 이 길에서 낚시질 차고 원래 수주 가야 된단 말. 근데 뭐 자, 지금 낚시질 말이야. 고기를 먹는 차원에 사는 게 아니란 말.
2: 그래.
1: 무슨 차원에 사는가?
2: 예.
1: 자기 증빙 높이는 차원에 산단 말이다.
2: 증빙.
1: 예.
2: 낚시질 다닐 때다.
1: 그렇다. 그래서 나도 오늘 주민들을 높이자고
2: 요런 낚시질 나오겠다.
1: 그랬니?
2: 야, 저씨. 야, 저씨.
1: 그런데 네 댁에 지금 고기들이 영 없다.
2: 고기들이
1: 사람 가린다.
4: 사람 가린다.
1: 모르긴 해도 예. 네 앞에 여기 와서 덜렁덜렁 올적에 입문 밑에 여기 고기들 싹 무리져 와서 싹 와서 내받아 봤을 게다. 어찌는가 고기들이. 쟁골 타고 왔는가, 오도발 타고 왔는가, 하얀...

0: 근데 그러면 낚싯대가 지금 꼭사인가? 찡콩가? 어? 근데 사자인가? 그때기는 쌍촌이 모는 사람인가? 세강이라인가? 그 다음에 영 인물책에 그 영 세게 내봐 가본다.
1: 영 인물책?
0: 그래. 네 뭐 책에 이렇게 되게?
1: 아니 내 인물이 뭐 어째? 내 인물이 뭐 어쨌단 말인가? 내 일은 최도일
0: 하여간 너는 앞보다가 부인 멋있는 나 아이고 뭐냐 그게 그런데 가면서 네 거기 쇼페가 좋아?
1: 고기 쇼핑하면 또
0: 하하 이래니까 아이들이 고기 듣는 말이야 얻은 이게 말이야 이 숙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어진간은 주제를 알게 나는 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미끈 무슨 먹을 옥시깔 끝으로 무슨 두배깔 야 날 봐라 봐 하하 우리는 멍땅이 한국에다 대리칸 다 큰일나네 킹 멍땅이
1: 아니 근데 잠깐 어? 이거는 오늘 고기 몇 개 잡으면 하나
0: 아, 마야, 됐다. 50근 잡아 뭐라 하겠니, 그죠? 한 30근, 그죠? 알겠다, 30근. 30근.
1: 30근?
0: 응. 어.
1: 이야, 진짜, 그, 언제 끊어먹고 나머지
2: 난 좀 주지.
0: 한마 제마달라. 이렇게 하자. 30근 잡게 되면은,
1: 예.
0: 자, 그럼 열 거지. 열 거지. 싸우지 말고, 똑똑똑똑.
1: 저거 주지. 어. 자, 잘 먹겠어. 잠깐, 야, 오늘 30근 잡았어.
3: 어.
1: 그 다음에 내가 저 나머지 우리 열 거지.
0: 그렇지. 싸움하지 말고 이마 또 니 또 남자랑 더 달란 말 하지 말라.
1: 에이.
0: 나 우리 아까에는 내가 오늘 갈적이에 말 또 잡아올 거면 거부해.
1: 예.
0: 우리는 인사 지금 그들 공격에서 꼴뚜가다 만만하다 지금.
1: 만만.
0: 야야야야. 야, 너는 조사리 부인 영자 된다 조기. 응 조기. 야, 요 자리를 요양 찾으려 했습니다. 요 자리를 요거 얻은 문제 없지 뭐. 그렇지. 요거 살짝 이렇게 여기 큰 게 모르겠다. 또 여기다 하나. 여기야 튀자, 튀자.
1: 잠깐.
0: 도착! 허물허물하다 똥때 핫뜬 나눔을 중에 부에
1: 붕어
0: 그 다음에 숨을 쑥 들어가는 이것 허물허물 핫뜬 부에 숨을 쑥 이거 나가면 좋았어 오늘 다 틀어주고 나가면 좋았어 자 간다 오늘 한 40개 잡아야 되겠는데 선물 좀 먹자
4: 아야 왔다 왔다 아야
3: 자야 가만히 있어
4: 가만히 있어
0: 불면도
4: 이거 가만히 있어
0: 불면도 잠깐만 잠깐만
4: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3: 있어 야하
0: 이 뭘까 이거 불면도 불면도 불면도 자 여차마다 물기는 것도 나시지냐? 아니다. 여차마다게 물기기 때문에 그건 소래가 제일 내리겠지. 낚시꾼은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이 물개도 오랜 내심하게 다 기다리는 게 낚시꾼이지. 야, 기다리고 마을 바른 데라서 부에 제일 못하. 난 부에서 지금 부에 대기를 하냐고. 잉어 잡다는 게 지금
1: 인물, 대체 인물이야.
2: 인물, 최다 모자니까 이리 잠깐자.
1: 야, 이거 뭐 선생으로 아기 어떻게 하니?
0: 야, 누구도 부에 잡았으면 어떤?
1: 보다 이봐,
0: 여건데 잡았다, 여건데, 여건데.
1: 부인이나 저런 거 잡아먹으라. 내 지금 잉어를 이렇게 팔뚝살 잡아서 끓여줄게. 어, 그래 좀 그래. 어, 끓여줄게.
4: 아, 왔다! 왔다!
1: 제다 말지. 그게 내가 제일 내 먼저 쟀다 이런 말지.
4: 그래. 이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잡아봤지.
1: 야라기로 한 사람 불러 봐주고라 왔네. 야! 이들이 그 문화 탈에서 맞아. 15근 농량자를 잡았다는 소문을 못 들어?
4: 15근 농량이야?
1: 정작에 고기 15근 농량이라든지 크더라. 얼마일까 이마? 이마이
2: 애들 멀리떨인데 맨날 사람들이 범 안 잡았단 사람이 없어.
1: 이마 하세 내 이마 이마라고 잡아서 떼서 떼서 나 같이 막 찍겠다가 내가 못 찍게. 야 말 말은 돼서 나는 그거부터 지금 부의 큰 개고 인거 큰 개고 큰 거는 매우 있어라.
2: 매우
1: 있어라. 낚시시내 보면 민물고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이야, 고기에 고기도 맛있고, 쫑따 허물어. 야! 내가 저따게 쫑따 없잖아.
4: 없지.
1: 아이고, 야, 야, 큰 게 15근 불러. 와, 이 바다!
3: 아버지.
1: 자!
4: 그렇지.
1: 야! 그 사람 잉어하고 붕어를 먹으러 가자! 내 장마당에 가서

마음을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도 굽어본다고 합니다. 살면서 서로 돕고 보듬어 주어야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길씨의 리성범씨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삼은 후에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해주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칭찬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나비를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산동성 청도시의 김창석 씨는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했습니다. 동년의 꿈이 가득한 고향은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안식처로 되면서 명절 때마다 어쩌다가 고향에 갈 때면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해서 항상 고향이 그립고 고향의 형제들이 건강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노래 고향 마을이 변했어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불어와 더위는 말끔히 가셔지면서 사람들의 출퇴근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길 옆에 초록이 풍성한 나무들은 한낮의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시원한 초록을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여창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번 일어난 일을 되돌리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갚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그 물을 원래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이나 실수 또는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과거의 일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종종 후회나 실수를 다루면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고치거나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이 속담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더 이상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의 유래는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농업사회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논밭에 물을 대는 일은 그 당시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다루는 일은 생사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물이 한 번 엎질러지면 그 물을 다시 그 자리로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일어난 일이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담은 농업 외에도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나 지나친 후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속담이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작은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만 수로의 일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급히 수로를 복구하려 했으나 물이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물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0: 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허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농부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려는 시도와 후회의 감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는 한참을 후회하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농부는 비록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그 실수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물을 다루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후회와 반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실수나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비해 지금이 더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예산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역시 이 속담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쓸모없는 감정이 됩니다. 과거를 반복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에 빠지기보다는 현재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며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얻은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후회, 실수, 교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물을 엎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며 인생에서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을 여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좌우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그 변화가 하루를 어떻게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해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는 속담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더 길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더 차분하고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따라서 단순히 자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저녁에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방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화면을 꺼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피로를 커피나 녹차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러한 음료들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저녁 시간에 마시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차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모마일차나 레몬밤차처럼 수면을 촉진하는 허브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악이나 명상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관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면 그에 맞춰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몸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점차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리듬을 익히고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시간만큼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은 일상적인 리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의 에너지와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30분만 투자해도 그날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몸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또한 아침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하루 동안 직면하는 문제들을 보다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날 하루의 기분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아침에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특히 밤새 땀을 흘리거나 천 조절을 위해 수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몸은 탈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이 상태일 때 바로 아침을 먹거나 커피나 차를 마시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은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미 탈수 상태인 몸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몸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고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피로 회복을 돕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마신 후 몸은 점차 기운을 차리고 그로 인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용적으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수분을 흡수하고 그 이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급하게 아침을 먹기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급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적응하기 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신 후 몸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그때 가벼운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더 부드럽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몸을 좀 더 부드럽게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위를 자극해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기에 더욱 적합합니다. 물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갑자기 모든 일을 시작하기보다 잠시 여유를 두고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나 팔 돌리기와 같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더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을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루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아침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선택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오전 내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등을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시리얼이나 귀리죽, 계란, 그릭 요거트, 과일 등을 포함한 아침 식사는 장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체내 근육을 강화하고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아침에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추가한 간단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또한 오트밀에 아보카도와 계란을 더하면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커피나 차를 마시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세요. 아침은 단순히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하루의 시작을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명상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를 안정시켜주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심호흡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런 작은 명상과 호흡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건강한 아침을 여는 습관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물 마시기, 스트레칭과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를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이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차 하루를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건강한 아침 습관을 통해 더 나은 하루를 맞이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일부 가정경제가 어려운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학비, 생활비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텐데, 네, 오늘은 국가와 각 대학교에는 어떤 자금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학금, 국가조학금, 국가조학대출, 근로장학금, 신입생 입학 녹색 통로, 군복무 대학생 국가교육자금 지원, 기층 취업학비 보상 및 국가조학대출 대리 상환, 국비 사범생 및 접근에 부합되는 학생 학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네, 이를 통해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의 입학부터 재학 졸업 후 발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이고 전방위적 지원을 실현했습니다. 네, 중국농업대학 당류학생사업부 부장 장은은 네, 현재 자금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국가장학금은 본과생 1인당 매년 만 원이고 국가경료장학금은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한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인당 6천 원입니다. 학교는 매년 교내에서 천여 개 근로장학금 일자리를 설치합니다. 겨울 옷, 교통비,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를 포함해 각종 临시 권난 보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학 대출은 교정 소재지 대출과 출행지 대출이 있으며 일부 특수한 정책으로 대리 상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층 취업, 군입대를 할 경우 보상 상환, 대리 상환을 해주고 국가가 해당 학생을 대신해 조학 대출을 상환해주며 네, 학교 역시 학생의 정황에 근거해 일부 학비를 감면해주거나 전액 면제해줍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각 대학교는 신입생 입학에 대한 녹색 통로를 개통합니다. 신입생은 등록할 때 학비를 미리 납부할 필요 없이 입학 통지서와 가정 곤란 관련 증명만 소지하면 입학 수속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입학 후 통일 기준에 따라 곤란 인정, 맞춤형 자원 지급 방안을 확정함으로 선입학 후 납부를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네, 현재 많은 대학교 자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생활 보장에서 발전형 자금 지원으로 전환되어 네,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성장하고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을 도와 많은 개인 소양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목을 개설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계산에 따르면 학교에 있는 모든 어려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받는 국가, 사회 또는 학교의 각종 각항 자금 지원은 만 원에 달하며 이는 학생들의 기본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대학교 신입생, 특히 가정 경제가 어려운 대학교 신입생에게 자금 지원 정책 자문과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여름 교육부는 이미 대학교 학생 자금 지원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동시에 각 성, 자치주, 직할시와 주앙 부소속 대학교도 동시에 전화를 개통했는 바 학생들은 공무원 클라이언트 미니앱, 대학교 학생 자금 지원 전화 서비스를 통해 원클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네, 각종 사기, 불량 교정 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낯설고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위치, 친구 추가 등을 쉽게 믿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며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다는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는 이미 완비한 자금 지원 체계를 수립했으므로 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네, 학부모, 교사와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심판 직업병 분류와 목록이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는데, 네, 그중 속칭 마우스선이라고 불리우는 손목터널 증후군이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국가의 법정 목록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네, 마우스선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네,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사무직만 걸리는 걸까요? 네, 인체 손목과 손바닥이 연결되는 부위에는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뼈섬 요관이 있습니다. 네, 장시간 손목 동작을 반복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목 터널 공간을 차지하면 손목 터널 내 압력이 높아지고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 등 일련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손목 동작이나 과도한 국소 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로 손목 통증이나 손가락 저림으로 나타납니다. 네, 여성의 손목 터널은 선천적으로 좁아서 네,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가 부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중년 여성은 마우스선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장시간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무직은 마우스선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나타나면서 운전대가 손목 터널 킬러가 되었으며 생산라인 노동자, 로리사 등도 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종일우호병원 재활의학과 주임 강사는 일부 장기간 바닥을 닦거나 면을 반죽하는 가사 노동자들도 쉽게 마우스선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가락 저림 증상 외에도 마우스 선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네, 밤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저림 증상이 심해지고 손가락이 저려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악력이 떨어져 물건을 쉽게 떠뜨릴 수 있습니다. 네, 심할 경우 엄지손가락 아래 두툼한 근육이 위축되어 얇아질 수 있습니다. 네, 북경대학 인민병원 외상골과 주임의사 옹건은 네, 근육이 위축되었는지 스스로 진단하려면 눌러보면 되는데 네, 만약 근육이 포만하면 정상이고 누른 후 근육이 비교적 납작하고 손의 특정 부위가 저리면 네,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액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직접 물 마시기에 대한 건의에 회의적입니다. 네, 새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식전 물 마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식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포만감을 높여서 내 식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에 대한 갈망이 변하게 되는데 충분한 수분이 있으면 몸은 살이 찌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전에 물을 마시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음영수, 특히 식전에 량을 늘리면 내 공복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은 치료할 수 없지만 네, 간단한 생활 방식 조정으로 혈당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질병의 발생과 발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유액이 희석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북경대학 공공위생학원 부연구원 장난은 우리가 식사할 때 섭취하는 채소나 국류 자체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음용수는 유액을 희석시키지 않으며 음식의 소화 흡수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동상적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상족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상족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민간 문학과 예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랜 서사시와 전설, 이야기, 민가 등이 있는가 하면 풍자와 천리성을 띤 우스개, 속담, 수수께끼 등도 동상족의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그 외에도 자수와 조각, 종이어림 등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 동상족은 또 노래와 춤에도 능한 민족입니다. 먼저 민간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동상족의 민간 이야기는 대부분 민중들이 봉건 사회에서 집체로 창작한 것이며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민간 이야기는 사회생활의 여러 부분을 반영하며 그 내용은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상족은 원말 명초에 형성된 민족입니다. 원나라의 민족 정책의 원인으로 회족인들의 지위는 한족보다 높았으며 동상족 지역의 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초반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전까지 청나라의 봉건 통치와 국민당 정부의 반동 정책으로 동상족 인민들은 통치 계급의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동상족의 민간 이야기는 일반 백성 생활의 견지에서 출발해 관료 지주 계급의 탐욕과 백성들에 대한 억압 및 착취를 폭로하며 백성들이 이에 적극 반항하고 완강하게 싸우는 정신을 구현합니다. 그중 영향력이 있는 작품들로는 세계현의 아역들, 새색시가 귀신을 쫓다 등이 있으며 위스하의 이야기 시리즈에는 연민,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동상족 문학의 사랑 이야기는 주로 청춘 남녀들의 굴곡적인 사랑을 묘사하면서 동상족 청년들의 사랑관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추구를 보여줍니다. 이런 작품들로는 한 쌍의 황금새, 흰 트롯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한 쌍의 황금새의 내용을 봅니다. 부지런한 목동 사리하이가 방목을 하다가 아리따운 처녀 소피아를 만나고 이들은 매일 산마루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리하이가 알아보니 지주가 소피아를 납치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리하이는 황금새의 도움을 받아 소피아를 구출했고 두 사람은 330일간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지주에게 발견되고 지주는 두 사람이 있는 산에 불을 지릅니다. 사리하이와 소피아는 한 쌍의 황금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외에도 산천과 풍물과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노부인이 구랭이를 베다, 청거우만의 전설 등이 있습니다. 노부인이 구랭이를 베다는 동상족이 혼례 음악인 할리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우화 이야기는 백성들이 생활 중에서 느낀 감수와 경험, 교훈, 천리를 말해주며 도덕관념과 행위 준칙을 구현합니다. 허영심이 강한 까치는 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야 하며 허영심이 강하면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도리를 말해줍니다. 가증스러운 개, 호랑이와 토끼 등 이야기들은 천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상족의 민가를 알아봅니다. 이들의 민가는 진지한 감정을 담고 있고 그 품격이 다양하며 언어가 소박하면서도 고정적인 형식을 갖춥니다. 주로는 루어루어, 할리, 화얼 등이 있습니다. 루어루어는 탈곡장에서 서로 답가 형식으로 대창을 하는 것인데 절주가 명쾌하고 역동적입니다. 할리는 혼례 노래인데 그 가사는 즉흥적으로 붙이며 박자에 따라 손뼉을 치거나 팔을 치면서 춤도 함께 춥니다. 화얼의 형식을 보면 네 마디 가사가 한 수의 노래를 이루는데 앞에 두 마디는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하고 뒤에 두 마디가 진정한 뜻을 나타냅니다. 화얼은 동상족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오락 방식으로 거의 모두가 이 노래를 엮을 줄 압니다. 과거의 동상적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갈망을 표달하고 때로는 이를 압박에 반항하는 유력한 무기로도 삼았습니다. 화을은 동상적의 희로애락을 표달하고 있으며 동상적 중에는 화을 가수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동상적의 민족 악기도 알아봅니다. 사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일반 사현 악기와는 좀 다릅니다. 연주할 때는 두 손으로 연주하며 손가락으로 네 개의 현을 타는데 그 곡조가 아름답습니다. 사계절과 오경곡, 12월 등 대표 곡목들이 있습니다. 밈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기명 악기의 일종으로 원래는 중아시아 일부 민족의 방목인들의 악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뼈로 만들었고 그 후에는 참대를 이용했습니다. 이 악기는 고음 부분이 부드럽고 산뜻하며 저음 부분은 웅글지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악기는 또 총각들이 여름이나 가을밤에 사모의 마음을 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동상족의 가무예술인 연석곡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상족의 무용예술은 힘차고 호매로운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무용 중에서 연석곡 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국 서북 지역의 동상족 회족, 보안족의 전통 무용이며 결혼식 때 영친을 하면서 신랑 측이 신부 측을 대접하는 연석에서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연석곡 무용 동작은 가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며 기쁜 마음을 표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석곡 무용은 두 명에서 여덟 명의 남자들이 열연하며 몸의 기복과 머리의 흔들림, 떨림이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동상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시간 워너비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Can you hear me? I'm still wondering what you are thinking right now.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밝은 햇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쉽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속에 안겨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새똥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 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

0: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뉴스입니다. 한여름 삼복철에 접어들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기온이 이미 섭씨 40도에 달하는 가운데 흑룡강의 여름은 독보적인 청량함을 자랑합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이틀 연속 단일 수송 여객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하계 여객 수송 기간에 세웠던 7만 7천 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성 여러 지역이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를 포착하고 문화관광지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흑룡강 여름의 매력에 매료돼 여행을 체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극지 해양 체험 학습 교육 기지인 할빈 극지공원 개구쟁이 펭귄관도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 펭귄 종이 새로 도입됐으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시몬스 펭귄 타운과 볼더스 펭귄 비치가 1대1로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또한 교룡호 심해 과학 전시 구역이 업그레이드되어 국내에서 펭귄 종이 가장 다양하고 과학 기술 체험 요소가 가장 풍부한 펭귄 전문 체험 학습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국경도로 G331 국도를 따라 달리면 손극현의 국경 강변 초원에서 또 다른 여름의 시원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수은간 초원 목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초목, 소와 양, 강물, 흐르는 구름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게르,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야외 바비큐, 승마, 활쏘기 등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름 관광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철 우리성에서 7일 이상 장기 투숙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으며 15일 이상 투숙한 관광객은 무려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가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의 2026 피서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성은 고위도 지역의 천연 시원함이라는 리점을 바탕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여름철 피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피서 관광 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은 장거리 피서 관광지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온과 풍부한 인문, 역사적 자산 덕분에 할빈은 현재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린 리듬의 심층 관광에 더욱 적합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을 방문하는 피서 관광객 중 30에서 45세 연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빈은 올여름에도 새로운 즐길거리와 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빈에서는 새로운 피서 시나리오가 테마파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에서는 야간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낮에만 즐기던 방식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화강변에는 캠핑 인파가 점차 늘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여름 풍경을 연출합니다.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에서는 올여름 피겨쇼와 3D 빙설 경관이 동시에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역시즌 체험을 제공합니다. 할빈과 함께 명단에 오른 신주 북극마카는 전국 여름 피서 인기 현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카는 피서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경관 감상, 별빛 감상, 레저 등 생태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 관광객들의 피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카는 오로라 록 콘서트, 시골 여름 밤 공연, 모닥불 카니발 등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잇따라 선보이며 젊은 층 관광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춘과 오대련지가 조성한 산림 광산 온천 건강 휴양 코스는 중장년층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춘 림해 기석 관광지는 새로운 산림 요가, 숲속 명상, 산림 태극권 등 몰입형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대련지 관광지는 특색 있는 온천 건강 휴양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정책 시행 후 풍경구는 연인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여름 7월 연장 영업하는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 통상구 미식장터, 농촌 마을 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1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역사문화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집현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현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루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이 당비서를 이끌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라정달래 집이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한목지가 대답하며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간다.
1: 누구세요? 잠시만요. 아, 두 분은
2: 실례지만 라유공 선생님 댁 맞습니까?
3: 맞아요. 라즈씨.
1: 아, 들어오세요.
2: 고마워요.
1: 아저씨, 손님이 오셨어요?
0: 라유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다. 라유공을 보는 순간 리소당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2: 라형.
4: 두 분은...
2: 모르겠어요. 잘 봐봐요. 성은 리씨입니다.
4: 소당 게 맞지?
2: 아이고.
4: 아이고, 이 친구야.
0: 리소당을 알아본 라유공이 반갑게 두 손을 맞잡는다.
2: 알아보는.
4: 아, 정말 너무 뜻밖이네. 소당이
2: 어떻게 잘 지냈나?
4: 잘해도 참 12년이나 소식이 없어서. 아야, 자네도 잘 지냈나?
2: 그럼. 이쪽은 낙미사네.
5: 안녕하십니까, 나 교수님.
4: 어디서 오는 길인가?
2: 미국에서 오는 길이네.
4: 미국에 갔었나? 아이고. 자자자, 내가 소개하지. 이분은 리 선생이네. 전에 우리 문사관에서 일하시다 후에 그만두셨어. 이 도친군 우리 큰아들 정달이랑 지식 청년으로 있었던 친구들이네.
2: 반갑소.
1: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반갑소.
1: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더씨, 그래. 리 선생님.
2: 잘 가게.
0: 리소당은 인사를 마치고 나란히 자리를 뜨는 한목지와 요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라유공에게 묻는다.
2: 부부인가 보네.
4: 자자자자. 어서서 들어가세요.
2: 네, 자.
0: 라유공이 리소당과 당비서를 집안으로 안내한다.
4: 아이고, 집이 좀 지저분하네. 소당이 자네 그 성격 예선하구만. 오면 온다고 기필이 날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어디 있나.
2: 이렇게 오면 되지 뭐.
4: 자자자, 앉게.
5: 자, 감사합니다.
2: 자네도 앉게.
4: 소당이. 자네가 살던 집을 지금 다 허물었네. 층집을 짓는다고 하던데 가봤나?
2: 못 가봤네. 이번에 이번에 난 투자 고찰단을 타러 왔는데 시정부에서 접대를 하네. 라형, 물어볼 게 있네.
4: 말하게.
2: 전에 우리 문사관에 리양이라고 있었는데 기억나나?
4: 리양이. 그 비쩍 마르고 안경 걸고 다니던 사람 말이야.
2: 맞네, 그 사람. 그가 지금 어디 있다?
4: 자네도 참. 생각해보게. 그때 내가 제일 첫매를 맞고 첫 번째로 강제노동 개소를 갔댔네. 그러다 보니 그 뒤에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나는 참 잘 모르지. 게다가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안 그럼 좀 이따 같이 파출소에 가서 호적관리과에 알아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네.
2: 저기 라형, 그때 어느 부문이든지 류춘홍이라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4: 어느 부문인가?
2: 그는 소미랑 한 부문이었는데 그때 뭐... 그 무슨 주임이라 한 것 같은데 류춘홍이라고.
0: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정성이 거처로 향하고 있다.
6: 왔어요?
1: 네.
0: 종성이 셋집에 들어섰을 때 배가 남산만한 수평이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다. 종성이 곁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자신의 생각을 터놓는다.
1: 여보.
6: 왔어요?
1: 엄에서 TV에서 피급 봤는데 우리 동네에 외국 상인이 온다.
6: 외국 상인?
1: 그럼.
6: 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요? 참 잘하네요.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면서 집은 뒷전이고 하라는 장사도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공장이에요. 헛꿈 좀 그만 꿔요.
1: 우리 농부산품은 1년에 한철이요.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버려. 가공 공장을 차리면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잘만 되면 목돈도 벌 수 있어. 공장이 잘 돌아가면 만호호도 될 수 있어.
6: 정말요?
1: 그럼.
6: 두고 보죠.
1: 그래서 말인데 그 외국 상이란 건 외국에서 온 장사꾼이란 뜻이야. 그가 우리 이곳에 고찰 온 건 우리랑 장사하러 온 거요. 에? 우리 농부산품이 그의 마음에 들면 외국에도 팔 수 있어. 그러면 만원호 같은 거 문제 없어.
6: 아니, 근데 외국 상인에 정말 우리 물건 마음에 들할까요?
1: 그럼.
6: 어쩐지 썩 믿음이 안 가요. 아, 그러다 사기라도 당해 다 날리면 어떡해요?
1: 다 날려도 상관없어. 만원호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나무 반찬을 버리지 말라니까 왜 또 버렸어? 내일 또 펴서 먹으면 된대.
6: 안 먹는다면서요?
1: 다 돈이란 말이야. 알뜰하게 살아야지.
6: 곧 만원호가 될 텐데 이깟게 뭐라고.
1: 아, 지금 아니잖소.
6: 금방 된다면서요?
1: 버리지 마. 내일 먹을 거요.
6: 실컷 먹어요.
1: 여편네.
0: 갈색 바지에 검은색 코트를 정갈하게 받쳐 입은 한목지가 씩씩한 걸음으로 강곤대학 우란에 자리 잡은 인쇄 공장으로 향한다.
7: 아, 수고들 하네요.
8: 안녕하십니까.
0: 공장 안에 들어선 한목지는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한장 인쇄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요가 앞에 내민다.
7: 요가, 이 마스크 새 거니까 네가 해.
6: 고마워.
7: 아, 괜찮아.
6: 넌 어쩌고?
7: 난 괜찮아.
8: 오늘 신부입니다.
6: 고마워요.
7: 이번 거 잘 나왔네요. 아주 좋네요. 뭐 볼만한 거 있어?
0: 한목지가 발길을 돌려 안쪽으로 들어간 참에 한 노동자가 인쇄한 신문을 유가 앞에 가져다 놓는다. 신문을 들고 보는 유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한목지가 곁에 다가오자 유가가 신문을 냉큼 내려놓는데 한목지가 바로 손을 뻗는다.
6: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0: 유가의 손에서 신문을 낙고차례 빼앗아보는 한목지 얼굴에 노기가 어린다. 신문을 내려놓은 한목지는 옆에 놓인 책상을 발로 쾅 차고 밖으로 나간다. 영문을 알 길 없는 노동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의아한 표정으로 한목지의 뒷모습을 본다.
6: 목지야, 가지마!
0: 종사전이 홀로 교실에 남아 공부하고 있는데 강천남이 신문을 들고 들어와 종사전 앞에 내민다.
9: 사전이, 이것 봐. 사전이 사연이 신문에 났어.
0: 신문을 받아 기사를 보던 종사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격한 감정을 누릴 길 없어 점점 언성이 높아진다.
9: 사전이, 하지마. 사람이 없는 결혼은 부도덕한 거여. 용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6: 강천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했던 거 신문에는?
9: 사랑해서야. 한목지가 날 강제로 점유했으니까.
6: 강천남, 너 진짜 너무해.
9: 사전아.
6: 날 점유하려 한 적 없었고 다 내가 원해서야. 이 기사가 목지 씨와 그 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해봤어?
9: 그딴 건 몰라. 난 널 위해서야.
6: 강천남,
10: 걸 더 보기 싫어. 가자!
0: 종사조는 신문을 강천남의 얼굴에 뿌려 던지고 책과 가방을 걷어쥔 후 부랴부랴 교실을 빠져나간다.
9: 사조나! 종사조는 난 네가 좋아. 사랑한다고.
0: 한편 한목지를 쫓아 공장 밖을 나온 유가가 한목지를 불러세운다.
10: 한목지, 내 말 안 들려? 왜 사람 말을 듣는 척도 안 해? 어디 가는데? 어?
7: 어디 가냐고? 사전이한테 물어봐야겠어. 기사랑 무슨 말을 냈게 이따위 기사가 난다고.
10: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뭔 말을 한다고?
7: 됐어, 나 상관하지 마.
10: 목지야, 좋게 얘기해.
0: 한목지가 종사손을 찾아 학교로 향하고 있을 때 교실을 나온 종사손은 허둥대며 한목진의 집으로 달려온다. 정아줌마가 정원에서 빨래를 걷고 있다.
11: 아줌마, 목지 씨 있어요?
12: 아침 일찍 나갔어. 그 아저씨 집이 아니면 학교. 그래도 없으면 인쇄공장에 가봐.
0: 정아줌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사존이 걸음을 돌려 달려나간다. 종사존네 숙소. 거울 앞에 마주 앉아 치장을 마친 손홍매는 녹음기를 켜들고 춤을 추며 책상에 마주 앉은 우소춘과 동료평의 곁으로 온다. 예.

0: 넌 밥 안 먹냐? 조용히 좀 해. 너 저녁에 또 묻어상 가려고?
1: 오늘 저녁에 학교 앞에 강당에서 무도회를 해. 나는 갈 건데 니들도 갈 거야?
0: 홍매야, 듣자니 거기선 불을 다 끄고 서로 거꾸로 앉고 춤을 춘다던데 너 조심해라.
1: 그따위 헛소문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어? 니들은 가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저녁에 우리 같이 안 갈래?
0: 출 줄도 모르는데 가서 뭐 하게?
1: 모르면 배우면 되지. 너처럼 맨날 이렇게 밥에만 신경 쓰는 거야말로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는 거지. 가서 춤도 추면서 남학생들도 만나고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데.
2: 춤소리만 나오면 아주 어금을 못 쓰는구나.
1: 넌 뭐 무서워 가지도 못하면서.
2: 누가 무섭대?
1: 그럼 가자니까. 세상 참 많이 변했지. 겁쟁이들도 우쭐하니 말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상관없어. 니들이 가든지 말든지 난 갈 거야.
3: 이때 전개방이 신문을 들고 숙소로 뛰어들어오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책상 위에 신문을 놓는다. 손홍매가 잽싸게 신문을 낚꽃에서 펼쳐든다.
4: 얘들아, 빅뉴스야, 빅뉴스. 우리 학교가 발칵 뒤집히게 생겼어.
2: 뭔데, 그래? 호들갑이야.
4: 한 여대생의 결혼 이야기야. 남자는 시위석이 아들인데 장애자고 여자애는 순수한 처녀래.
2: 어? 마법소사.
1: 봐봐. 남자 집에 세력에 눌려서 여자 집에서는 꼼짝 못하고 당했대. 이건 완전 봉구사회잖아.
3: 이 시각 종사조를 찾아 여학생 숙소로 온 한목지를 사감 선생이 불러세운다.
5: 이보게 학생.
6: 네.
5: 누굴 찾소?
6: 경제학부 종사조를 찾습니다.
5: 여기에 등교하시오. 학생은 어느 학부요?
6: 전 사교학부예요. 사상교육학부요. 종사준 학생이 요즘 사상이 문제가 좀 있어서 학교 지도부에서 저더러 사상교류를 하라고 했어요.
3: 한목지가 숙소 대문 앞에서 방 번호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숙소로 돌아오던 한정연이 한목지를 발견하고 반가워한다.
1: 한목지? 오빠, 나 보러 왔어? 선생님, 우리 오빠예요. 뭐 맛있는 거 가져왔어?
6: 됐고, 얼른 가서 사촌들 불러와.
1: 왜? 보고 싶어?
6: 보고 싶기는. 홍기하러 왔어. 가서 데려와.
1: 아니, 무슨 일인데?
6: 빨리 데려와.
1: 알았어. 기다려요.
3: 한정연은 영문을 모른 채 부랴부랴 종사촌 내 숙소로 향한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난 우서춘 동료평 장개방이 한창 기사에 실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류영이 빈 밥광을 들고 침실로 들어선다.
2: 마법소사, 별 요망한 일도 다 했네.
0: 그러게, 학교가 돌성하겠네.
4: 이 여학생이 우리 학교일까?
7: 왜? 무슨 일인데? 내가 오니 입닥 다무는 거야?
3: 유영을 본 세 사람은 하던 말을 멈추고 짐짓 아무 일 없는 듯 각자 자기 할 일을 한다.
7: 말해. 뭐야?
4: 별거 아니야.
7: 홍매야, 무슨 일이야?
1: 언니.
7: 응?
1: 오늘 신문 못 봤어요?
7: 무슨 신문?
1: 못 봤어요?
7: 못 봤어.
1: 이거 봐요.
7: 한 여대생의 결혼 이야기?
3: 류영이 손홍매가 넘겨준 신문을 말없이 골똘히 보자 우서춘, 장개방, 등교평 손홍매 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류영을 지켜본다. 종사존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류영은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종사존의 일이란 걸 대뜸 알아채고 근심에 잠긴다. 결국 손홍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연다.
1: 언니,
0: 언니도 금시초문이지? 류영언니, 이거 혹시 언니 아니야?
7: 넘겨짚지 마 함부로. 청구하는데 니들 이 일 입방아 짚지 마. 본인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1: 맞아요, 맞아요. 언니 말이 다 맞아요, 네? 류영언니, 오늘 저녁 무도회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안 갈래요?
7: 무더회?
1: 네, 아주 열광적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음악도요, 쌍카로금 기로 트는데 음향효과 죽여줘요.
8: 그래요, 같이 가요.
7: 아유, 아니야, 나 못 가. 남편이 저녁 10시 기차로 오기로 해서 마중 가야 돼. 나중에 갈게.
9: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
7: 누구야? 들어와.
3: 이때 한정연이 찾아온다.
0: 저기 정사전이 있어요?
7: 아니 없어요. 저녁 먹으러도 안 왔어요.
0: 어디 갔는데요?
7: 잘 모르는데요.
0: 아, 그럼 사전이가 오면 전해줄래요? 한정윤이 찾더라고요. 지질학부예요.
7: 그래요.
0: 고마워요.
7: 네.
3: 드라마 인생향연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 한목치를 찾아 헐레벌떡 공장으로 온다.
1: 저기요, 한목치 씨 있어요?
2: 아, 공장 난 걸 찾죠? 아, 사무실에 가봐요.
1: 아, 네, 고마워요.
0: 한목치의 사무실에 들어선 종사손은 그의 사무상호에 놓인 신문을 발견한다. 엉뚱한 기사가 발표된 신문을 쥐고 보던 종사손이 그대로 신문을 구겨버린다.

0: 맥없이 한목재 사무실을 나서는 종사손의 두 어깨가 축 처져있다. 한편 숙소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한목재는 홀로 나오는 한정현을 보고 급히 묻는다.
1: 내 혼자 나와서 사전이
2: 안 들어왔대요.
1: 오늘 무조건 만나야 돼. 가자, 학교식당 가서 밥이나 먹자.
2: 아, 그래 가요.
0: 한목지가 한정현을 데리고 학교식당으로 향한다. 한목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종사조는 저녁이 돼서야 맥없이 학교로 돌아온다. 숙소 대문에 들어서려던 종사조는 마침 꽃단장을 하고 무도회로 가는 손홍매, 우서춘, 동료평 장개방과 맞비운다.
2: 사전아!
3: 사전아!
2: 왜 여기 있어? 사전아, 우리 지금 무도회에 가는데 넌 안 갈래?
4: 아니, 나 숙소에서 책이나 볼래.
2: 알았어, 우린 간다.
5: 참, 사전아, 지질학부 한정현이라고 어후에 찾아왔었어. 이름을 말하면 알 거라고 했어.
2: 간다.
5: 갈게, 바이바이.
4: 정연이?
0: 숙소에 들어선 종사존이 맥없이 문에 기대고 서 있는데 복도로부터 류영과 한정연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6: 사존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0: 종사존은 부랴부랴 전기불을 끄고 신을 신은 채로 2층 손홍매의 침대로 올라간다. 종사손이 2층 침대로 올라와 커튼을 친다. 이때 문이 열리며 류영과 한정연이 들어선다. 비어있는 종사손의 침대를 보는 한정연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어린다.
4: 아직도 안 왔네요.
7: 그러게, 아직이네.
4: 아, 어디 간 거야 대체? 아, 고마워요.
7: 괜찮아요.
0: 종사손을 찾지 못한 한정연이 돌아가고 류영은 문을 닫고 나간다. 이 시각 무도장. 넓은 무도장을 꽉 채운 청년들이 은은하면서도 매혹적인 선율에 맞추어 쌍쌍이 손을 맞잡고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다. 손흥민은 한쪽 구석에 서서 구경만 하는 우서춘, 장개방, 동료평을 끌고 무도장 안쪽으로 들어선다.
2: 아, 참 빨리 와.
4: 아이고, 난 출 줄 몰라.
2: 뭐 알고 모르고 있어. 간단해, 금방 배울 수 있어.
4: 저 사람들 좀 봐, 허리까지 감싸안고.
2: 여기까지 와놓고선 내 숨 좀 그만 떨어. 외국에선 다 이래. 얼른 와.
0: 손홍매가 세 사람을 끌고 장리자에 나란히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4: 좀 봐, 창피하게 잘싹 붙어서는 민망하잖아.
2: 그게 뭐 어때서? 잘 배워두란 말이야.
4: 남사스럽게.
0: 이때 말끔하게 생긴 세 청년이 손흥민의 쪽으로 다가와 선다. 제일 앞에 선 청년은 왼팔을 등 뒤로 하고 허리를 굽힌 후 오른손을 내밀며 장리자 맨 끝에 앉은 손흥민에게 숨을 첨한다.
8: 하세요, 한 곳 주실래요?
2: 누가 줄래?
4: 니가 쳐. 니가 가.
6: 니가 쳐.
4: 니가 쳐.
6: 니가 쳐.
4: 니가.
2: 저랑 쳐요.
4: 홍매야, 너 정말 추게?
0: 손홍매가 춤을 청년 남자의 손을 잡고 무도장 중앙으로 들어가자 우서촌이 놀라 소리친다. 이때 뒤에 서 있던 청년이 우서촌 앞에 한 발 다가와 선다.
8: 저기, 저랑 춤 출래요?
4: 나 몰라. 니가 가.
2: 나 춤 좀 몰라.
4: 나 싫어.
2: 네가 가.
4: 나 몰라.
2: 싫어.
0: 우서춘, 동료평, 장개방이 불에 댄 듯 놀라며 도리머리만 떨자 청년은 자신의 뒤에 서서 춤을 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의 손을 잡고 만다.
8: 됐어, 돌돌이 추자.
9: 그래, 그러자.
0: 내숨을 떨다 기회를 놓친 셋은 쌍쌍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다.
4: 봐, 추사할 땐 안 추고 후회되지? 잘생기긴 했는데 진짜 쑥스럽단 말이야.
3: 저기 봐봐. 웃기지 않니? 너무 웃겨.
0: 선홍매는 미소 띈 얼굴로 파트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빙글빙글 춤을 춘다. 모두가 이 신선한 문화생활로 자신의 삶을 보다 다채롭게 장식하고 있는 듯 즐거운 표정이 넘실거린다. 드디어 위구심을 버린 오서춘은 부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곁에 앉은 동료평에게 물는다.
9: 아까 널 보낼 걸 그랬어.
3: 너한테 반한 것 같아?
9: 무슨 소리. 우리도 쳐볼까? 가자. 얼른 가자.
3: 그래도 난 못 나가겠어.
9: 가자 가자.
3: 어? 가자.
0: 오서춘의 제의에 장개방과 동료평도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춤추는 대우에 가담한다. 한편 묘영이 남편과 함께 숙소에 들어선다.
10: 조용해야 돼요.
11: 아.
10: 사과마저 만대들 기묘한 안 돼요.
11: 아,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가서?
10: 다들 묻어선 가고 아무도 없어요.
0: 묘영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2층 손홍매 침대에서 책 두 권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 바람에 류영의 남편은 깜짝 놀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그 자리에 굳어진다. 류영이 우측에 대고 소리친다.
9: 누구야? 얼른 나와!
0: 2층 침대 커튼 사이로 손바닥이 보이더니 이어 종사존이 어색한 웃음을 띄운 채 얼굴을 내민다.
9: 사존아. 그렇게 찾았는데 너 여기 있었어?
0: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온 종사존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 앞에 서 있던 류영이 종사존을 불러 남편에게 인사시킨다.
9: 사준아, 내 남편이야.
12: 안녕하세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9: 사준아.
0: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충 인사를 주고받은 종사조는 밀치다시피 하며 두 사람을 지나 문을 열고 나간다. 뜻밖의 상황에 더욱더 긴장해 난 류영의 남편은 류영을 시켜 숙소 안을 살펴보게 한다.
9: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11: 다시 한번 살펴봐.
9: 그래요. 이젠 진짜 없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좀 이따가 멀리 끝나면 내가 남자 기숙사에 가서 담요가지 올 테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초대소는 너무 비싸요. 이틀 지식비라고요.
11: 그래도 여긴 좀 여대생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병원으로 가교. 결혼 증거 소개신 다 가져왔어.
9: 한 말 말아요. 당신 혼자 돈 버는데 아껴야죠. 얼른요.
11: 당신 침대는 어디요?
0: 종사절을 찾아 헤매다 여학생 숙소 대문 앞에 와서 서성이고 있던 강천남은 연바로 허둥대며 숙소를 나오는 종사절을 발견한다.
11: 서준아! 왜 자꾸 날 피어? 얼마나 애타게 자다니시야?
13: 강천아,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요. 안 그래도 나 오늘 재수없어 죽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날 좀 놔줘요, 제발요.
11: 사손이, 우리 얘기 좀 하겨. 사손이, 얘기 좀 하겨.
13: 저 사람 좀 막아줘요.
0: 종사조는 다시 여학생 숙소 안으로 뛰어가며 사감 선생님을 향해 구원을 청하듯 소리친다.
9: 이봐. 학생, 어느 학부요?
11: 저 안 들어가요.
9: 아니, 거기서!
0: 강천남은 사감 선생님의 말에 얼렁뚱땅 얼버무리다가 잽싸게 숙소 안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강천남을 놓친 사감 선생님은 약이 올라 한 칸 한 칸 찾아다닌다. 종사존의 침실 앞에 이른 사감 선생님이 문을 두드린다. 이 시각 남편과 함께 1층 종사존에 침내에 있던 교영은 노크 소리에 불이 났기 옷을 입으며 문 쪽으로 온다.
9: 누구세요?
14: 사감 마주마야.
9: 네네.
2: 네네. 저기 잠깐만요.
9: 빨리.
0: 종사존의 이불 밑에 급히 성인용품을 쑤셔넣고 난 요영의 남편도 허둥대며 부랴부랴 우도탄출을 채운다.
2: 네, 나가요. 오셨어요?
5: 방금 들어온 남학생 못 봤어?
2: 못 봤는데요.
5: 어?
0: 요영은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사감 선생님의 시선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혼이 보이는 공간이라 사감 선생님은 대번에 요영의 남편을 발견한다.
5: 아니, 어? 자네 또 누군가? 여긴 여학생 기숙사인 거 뭐로?
2: 제 남편이에요. 금방 왔어요.
5: 이건 아니지. 남편이 왔으면 초대소로 가야지.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하오? 전에 애들이 있는 기숙사인데 나쁜 물 먹으면 어떡하려?
2: 아니에요, 아줌마. 애들이 없으니 잠깐 들러서 물건만 두고 가려고 했어요. 마주칠 일 없어요.
5: 됐고 나가. 얼른 나가. 내가 늙었다고 얼렁뚱땅 속여넘기 생각 말아. 나가. 네네네. 얼른 나가. 네네.
2: 갈게요.
5: 네네. 얼른 나가. 얼른.
2: 아유, 이쯤 갈게요.
5: 빨리 나가. 못된 것들. 경고하는데 다음에 또 걸리면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2: 알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5: 얼른 가.
2: 다시는 안 그럴게요.
5: 빨리 가봐.
2: 죄송해요.
0: 사감 선생님에게 쫓겨 대문 밖까지 나온 요영은 오만상을 징그린다.
2: 사감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지? 사존이가 고발한 게 틀림없어.
11: 넘겨짚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2: 가요.
0: 한편 강천남을 떼어내기 위해 한 바퀴 뛰어다니다 숙소로 들어온 종사존이 맥없이 침대에 앉는데 강천남이 어느새 또 찾아온다.
8: 사존이.
2: 너 나가.
8: 사존이, 내 말 좀 들어봐. 사존이.
2: 나가라고.
8: 사존이. 바로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소. 내가 신문에 내지 않으면 그 사람 손에서 못 벗어나.
2: 강찬아, 너 정말 비려래. 널 믿고 모든 걸 말했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앞으로 내가 무슨 낯설 학교를 다니고 가족은 어떻게 봐?
8: 사존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사전이 없으면 안 돼. 사전이 잘못해서. 사전이. 사전이.
0: 강천남이 마구 종사존을 안으려 하지만 종사존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애쓴다. 이때 종사존을 찾아 숙소로 온 한정연과 한묵지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한정연이 격분에 소리지르.
2: 강천남.
14: 마침 잘 왔어. 할 말 있어.
1: 너하고는 할 말이 없어.
2: 강찬남, 너 나가.
14: 사존아, 말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2: 난 나가라고.
0: 강찬남이 종사존에게 떠밀려 문 앞까지 오자 한정연이 끌다시피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2: 나가. 꺼져. 나쁜 자식.
0: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종사존이 안타까운 듯 한목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는데 한정연이 곁에 다가간다.
2: 옳게 너...
0: 한목지가 종사손이 앞이 버티고 선다.
1: 종사손, 이를 왜 이 따위를 처리해?
2: 오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요.
1: 종사손! 할 말 있으면 나랑 할 거지? 왜 신문에 가시네? 너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2: 울지 말고 말 좀 해봐요.
0: 종사조는 침대에 앉은 채 한목지의 말을 듣기만 한다. 그 맞은편 침대에 가서 앉으며 무심결에 손을 이불 쪽으로 뻗던 한목지는 손에 맞힌 물건이 있어 얼결에 쥐고 본다. 얼마 전 류영의 남편이 황급히 감춰둔 성인용품이다. 그걸 보는 한목지 얼굴이 놀라움과 격분으로 일그러진다. 한창 종사조를 다그치고 있는 한정연과 손에 쥐어진 성인용품을 번갈아 바라보던 한목지는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할 말을 잃는다.
2: 울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오빠한테 제대로 말해야지. 강선남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울지 말고 오빠한테 설명하라니까요. 이거 다 오해죠, 그쵸? 빨리 말해요. 왜 울기만 해요? 오해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눈물을 흘리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종사조를 설득하느라 한정연은 한목재의 표정 변화를 저겨 눈치채지 못한다. 한목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간다.
2: 오빠! 오빠! 어디 가요? 목재씨!
0: 종사손과 한정연이 급히 뒤쫓아 나간다.
2: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으라니까. 얼른 가서 잡아요. 오빠! 오빠! 다리도 안 좋으면서 천천히 가! 오빠! 사돈이 말 좀 들어봐요! 다 설명하겠다잖아요! 오빠! 빨리요! 빨리 가서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빨리요! 오빠! 옳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0: 아무리 부르며 뒤쫓아가도 눈길 한번 좋지 않고 모로져가는 한목지를 보던 종사조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돌아서서 한목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 이에 애가 탄 한정연이 그의 뒤를 쫓아간다. 한편 무도장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그토록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하던 오서춘 장기밤 동료평은 점차 무도장 분위기에 적응이 된 듯 파트너에게 몸을 맡기고 음악에 맞춰 빙글

드라마 인생향연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한여름 삼복철에 접어들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기온이 이미 섭씨 40도에 달하는 가운데 흑룡강의 여름은 독보적인 청량함을 자랑합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이틀 연속 단일 수송 여객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하계 여객 수송 기간에 세웠던 7만 7천 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성 여러 지역이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를 포착하고 문화관광지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흑룡강 여름의 매력에 매료돼 여행을 체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극지 해양 체험 학습 교육 기지인 할빈 극지공원 개구쟁이 펭귄관도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 펭귄 종이 새로 도입됐으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시몬스 펭귄 타운과 볼더스 펭귄 비치가 1대1로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또한 교룡호 심해 과학 전시 구역이 업그레이드 되어 국내에서 펭귄 종이 가장 다양하고 과학 기술 체험 요소가 가장 풍부한 펭귄 전문 체험 학습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국경도로 G331 국도를 따라 달리면 손극현의 국경 강변 초원에서 또 다른 여름의 시원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수은간 초원 목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초목, 소와 양, 강물, 흐르는 구름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게르,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야외 바비큐, 승마, 활쏘기 등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름 관광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철 우리성에서 7일 이상 장기 투숙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으며 15일 이상 투숙한 관광객은 무려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가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의 2026 피서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성은 고위도 지역의 천연 시원함이라는 리점을 바탕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여름철 피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피서 관광 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은 장거리 피서 관광지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온과 풍부한 인문, 역사적 자산 덕분에 할빈은 현재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린 리듬의 심층 관광에 더욱 적합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을 방문하는 피서 관광객 중 30에서 45세 연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빈은 올여름에도 새로운 즐길거리와 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빈에서는 새로운 피서 시나리오가 테마파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에서는 야간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낮에만 즐기던 방식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화강변에는 캠핑 인파가 점차 늘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여름 풍경을 연출합니다.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에서는 올여름 피겨쇼와 3D 빙설 경관이 동시에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역시즌 체험을 제공합니다. 할빈과 함께 명단에 오른 신주 북극마카는 전국 여름 피서 인기 현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카는 피서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경관 감상, 별빛 감상, 레저 등 생태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 관광객들의 피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카는 오로라 록 콘서트, 시골 여름 밤 공연, 모닥불 카니발 등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잇따라 선보이며 젊은 층 관광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춘과 오대련지가 조성한 산림광

0: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통상구 미식장터, 농촌마을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1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역사문화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흙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집현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현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루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차가운 별빛이 구름장 사이로 반짝거린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그러나 마을이 가까워 올수록 떠들썩한 소리가 조잡하게 들려왔다. 한산한 밤의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말의 울부짖음 소리에 머리칼이 쭈뼛이 서고 소름이 오싹 끼쳤다.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너무 처량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구름이 낮춰 드려온 마을의 하늘에는 연기가 물물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여자들이 저녁을 지을 때 구수한 냄새를 퍼뜨리는 굴뚝 연기가 아니라 활활 타번지는 불길이 사람의 살점을 태우며 내뿜는 시꺼먼 연기였다. 불빛에 하늘이 뻘겋게 물들었다. 마을은 가는 곳마다 잿더미였다.

0: 덕강이는 괴류 군복을 입고 대원들과 함께 늙은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동구 밖에 살그머니 다가와서 몇 그루의 나무 뒤에서 멈춰섰다. 덕강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을 입구에서 어슬렁거리는 보초병 두 놈을 지켜보았다. 그는 대원들에게 몇 마디 속삭이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큰 길에 나서서 내 활개를 저으며 우정 큰 소리로 기침까지 기쳤다.
1: 서! 누구야?
0: 보초놈이 소리쳤다. 덕강이네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2: 뭘 그렇게 고? 너희들은 어느 부대야?
1: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0: 보초놈은 더 엄하게 울렁했다. 그들은 멈춰섰다. 덕강이는 시끄럽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2: 우리는 삼변대 소속 정찰대다. 긴급 정보가 있어 보고하러 오는 길이야. 시끄럽게 굴지 마라.
1: 그럼 좋아. 손뼉을 치며 한 사람 먼저 오라.
0: 보초놈은 철컥철컥하고 격발기를 당겼다. 덕강이는 권총을 겨드랑이에 끼고 손뼉을 치며 걸어갔다. 두 괴뢰놈은 보총을 틀어잡고 바짝 긴장해서 걸어오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니 과연 제 사람이었다. 두 놈이 긴장을 풀며 총을 내리고 말을 떼려 할 때였다. 불의의 덕강이가 한 손으로 한 놈의 총신을 움켜잡고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들고 저쪽 놈을 견주며 엄하게 명령했다.
2: 꼼짝 말고 총을 내놔! 우리는 팔로군이다!
3: 팔로!
0: 두 놈은 고분고분 총을 내놓았다. 대원들이 달려왔다.
2: 빨리 어서 벗어!
0: 덕강이가 호령했다. 괴류군 놈은 부들부들 떨며 옷을 벗었다. 덕강이는 만국과와 다른 한 대원에게 옷을 입게 하고는 보초놈을 나무에 꽁꽁 묶었다. 그는 헌천으로 그놈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했다.
2: 미안하지만 좀 오래겠다. 그래야 내 놈들도 화를 면할 게 아니야.
0: 덕강이는 대원들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나서 제각기 떠나보냈다. 만국고와 다른 한 대원은 남아서 그와 함께 늙은이의 뒤를 따라 마을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네거리 광장에 이르렀을 때였다.

0: 수많은 놈들이 장작불더미를 이웃사고 법석 떠들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리고 수시로 징그러운 웃음이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총을 꼭 잡고 불무지를 에워싼 놈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삽시에 그들은 분노가 치솟아 가슴이 폭발해버리는 것만 같았다. 큰 불무지가 활활 다 번지는데 괴력은 몇 놈이 계속 장작을 밀어놓고 있었다. 불무지 두 끝에 있는 높직한 걸상에는 물에 적신 좁은 널판이 불무지를 가로타고 놓여 있었다. 괴력은 한 놈이 째진 소리로 외쳤다.
1: 아십시오! 이번 프로는 소년 선어들의 불다리 건능입니다.
0: 옷을 홀딱 벗겨온 영감들과 쫑발 할머니들이 총창에 떠밀리어 널판으로 지나가야만 하였다. 하나, 둘.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불 속에 처박혔다. 살을 태우는 소리가 찍찍 울렸다. 외놈들은 미칠 듯이 깔깔 웃어대었다. 북쪽 책상 뒤에 앉아있는 장교 몇 놈이 제일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술까지 마셔가며 구경하는 그놈들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도록 껄껄거렸다. 각별히 눈에 띄우는 놈은 복판에 앉은 키다리 뚱뚱보였다. 그의 대자 견장은 빨간 불빛에 비치어 류달리 사람들의 눈을 찔렀다. 그는 심지어 술잔을 내려놓고 박수까지 치고 있었다. 덕광이와 두 대원의 눈에는 불꽃이 튕겨올랐다. 망구꾼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놈들의 뒷잔등에 대고 총을 쏘리하였다. 덕강이는 망구꼴을 끌고 자리를 떴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손을 썼을 것이다. 덕강이는 총자루가 으스러지도록 두 손을 꽉 틀어잡았다. 그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눈을 부릅뜨고 뚱뚱보 대사놈을 노려보았다. 그는 피둥피둥한 그놈의 머리를 겨누어 얼마나 한방 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살그머니 마을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절간의 옆에 다가왔다. 외놈들은 귀신을 매우 공경하여 군인들 모두 다 몸에 불상을 지니고 다닌다고들 하였다. 하지만 중국 땅의 절간은 그들의 눈에 띄우기만 하면 그만큼 큰 재난을 겪는다. 절간 안의 불상들은 박산나서 흙덩이로 되어버리고 절간을 지키는 충들마저 부서진 불상들과 한자리에 쓰러진다. 절간은 그들이 사람을 가둬놓는 장소나 마구간으로 되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덕강인 애들은 정방형의 높은 담벽을 바라보며 몹시 조급해하였다. 대문은 꼭 닫혔고 잡혀온 여자들은 모두 뜰 안에 갇혀 있었다. 대문에서 열아문 걸음 떨어진 곳에 보초놈이 있었다. 문 밖에도 외놈 한 개 분대가 있었다. 가만히 들어가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발각되지 않게 밖으로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덕강이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늙은이가 여기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놈들의 마구간이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속이 탁 튀었다. 대뜸 만국고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했다. 덕강이는 한 대원의 어깨를 딛고 그 대원이 또 늙은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야 손이 겨우 담장후 벽돌에 가닿았다. 덕강이는 이를 악물고 안간 힘을 써서 우로 솟아올라 팔을 넘겨 담벽 안쪽을 잡았다. 온몸에 땀이 쭉 내배였다. 그는 잠깐 숨을 돌렸다.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뜰 안에서 흘러나왔다. 덕강이는 냉큼 날아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가까스로 담장 위에 기어올라 재빨리 밧줄을 꺼냈다. 한쪽 끝은 담장 밖으로 내리뜨려 대원과 늙은이에게 잡으라 하고 다른 끝은 담장 안으로 들이웠다. 그는 줄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누구의 옷인지 그의 발에 밟혔다. 그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과 소동이었다. 뜰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하였다.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었으며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눈물이 반짝이는 눈들이 어둠을 뚫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급히 조용히 말했다.
2: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팔로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0: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벌떡벌떡 일어섰다.
2: 여러분, 소리를 낮추시오. 낮추시오. 앞에 놈들이 있습니다.
0: 덕강이는 나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2: 모두들 가만가만 원다리를 움직입시다. 때가 되면 뛰어야 합니다. 이제 대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야 합니다. 놈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앞으로만 달려야 합니다. 말을 벗어나면 흩어져서 산으로 뛰십시오. 벗어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0: 사람들은 가슴에 가득 찬 말을 모토로 놓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저 그들은 감격으로 하여 눈물이 그렁한 눈을 들어 목숨을 구원해 주려고 온 팔로군을 바라볼 뿐이었다. 덕강이는 무너기로 비집고 가서 바깥 동정을 엿들었다. 이윽고 동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밖에 놈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달려가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3: 야단났다! 마구간에 불이 났다!
0: 밖에 남은 대원이 단방에 포초놈을 쏘아눕히고 대문을 열었다.
2: 여러분, 빨리 뚫고 나갑시다.
0: 덕강이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문가에 비켜섰다. 그는 만국고가 불을 놓고 돌아오는 것을 보사 그에게 명령하였다.
2: 빨리 군중들을 이끌고 뚫고 나가.
0: 여자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 우리를 뛰쳐나온 송아지 떼처럼 나는 듯이 달려갔다. 그 로이는 딸을 찾아 덕강이 앞에 데리고 와서 감동된 오조로 말하였다.
4: 팔로군 어레, 이 늙은 것은 죽어도 자애들을 잊을 수 없네. 얘야, 어서 목숨을 건져서 느린에게 절을 해라.
0: 그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덕강에게 조급히 물었다.
5: 동지, 이름을 대줘요. 제가 기억하게 말이에요.
2: 어서 뛰십시오, 할아버지. 이건 우리가 응당할 일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군대 팔로군이죠. 어서 빨리 뛰시오.
0: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덕강이는 남은 사람이라도 없는가 하여 다시 뜰 안에 들어가 돌아보고서야 문을 나섰다. 그는 달려가며 권총을 하늘에 대고 연속 세 방 쏘았다. 삽시간에 마을에서는 가는 곳마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다른 대원들이 놈들을 기습하는 총소리였다. 여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네거리로 달려가던 덕강이는 불에 대어 뛰쳐나온 말 몇 마리와 마주쳤다. 그는 미친 듯이 내닫는 말 한 마리를 향해 맞받아 나갔다. 말이 주춤하는 그 찰나에 나는 뜻이 몸을 날려 말이 올라탔다. 그는 안장도 지우지 않은 말 몸뚱이를 두 다리로 꽉 끼고는 갈기를 틀어잡고 말머리를 거리로 돌렸다. 거리의 놈들은 헤집어 놓은 개미둥지 마냥 와글거리며 왁자지껄 과대면서 갈팡질팡하였다. 덕강이는 괴뢰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놈들 무리에 대고 사격할 념은 않고 오직 말을 몰아 광장 쪽으로 달려갔다. 앞에서 외놈 셋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옆에 두 놈이 부축하고 있는 기다리 뚱보 장교가 바로 그 대사였다. 덕강이는 희미한 별빛에 똑똑히 알아보았다. 그는 정확하게 묘준하고 말이 놈들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놈의 피둥피둥한 머리에 두 방 쐈다. 곤들의 만들에 취했던 일본군 대장놈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말았다. 덕강이는 멸적의 흥분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닿는 마루에서 놈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격만 할 뿐이었다. 놈들은 하나하나 쓰러졌다. 미친 듯한 말은 앞으로 내닫기만 하였다. 때로는 덕강이가 미처 총을 쏘기도 전에 말은 마주오는 놈들을 차 던지고 지나가.

강영철은 일부 대우를 이끌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놈들의 토벌은 미친 듯이 발광하던 고소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자라처럼 뒤로 머리를 움츠리기 시작하였다. 강영철은 부대를 집중시켜 힘을 모아 놈들을 타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약속한 지점으로 행군해 갔다.

0: 드라마 숨바귀꽃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세계
1: 맞서면 베이징 시간 8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 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